0: 헷갈렸죠.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배 안에 타고 있었던 276명은 말 그대로 극한의 공포와 굶주림 속에서 희망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비규환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대혼돈 상황 속에서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을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로 3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0: 아멘. 자, 지금 배가 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긴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해갖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아니면 바울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안심시켰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바울이 떡을 들고 감사 기도하고 나누어 주었다라는 내용으로 본문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세어보니까 22번 사도행전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저는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울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모습을 정말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한 바울을 묘사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요, 예수님을 사랑한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울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였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사도행전의 초점은 사람 바울이 아니라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누구? 예수님. 아, 그렇구나. 바울 속에 계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주제였구나 라는 것을 저는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바울에게서 멈추지 말고 바울 안에 살아계시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했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따로 떨어져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풍랑이라고 하는 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누가는 왜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몸으로 따라갑니다.
0: 그렇죠.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몸으로 따라간다. 행동으로 따라간다. 내 삶을 통해 따라간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0: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었다. 어디서 봤던 말씀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성찬식이에요. 누가복음 22장 최후의 만찬을 기록한 부분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사용했었던 단어 그대로, 그리고 그 순서 그대로 똑같은 행동,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절망에 빠진 제자들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

0: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주셨다라는 단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배 안에 있는 거예요. 276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먹이셨던 식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는데 솔직히 이 말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타고 있는 배는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휘청휘청 거리고 있고 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리고 당장이라도 배가 쪼개질 것과 같은 위협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사가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람은 이성이 작동됩니까? 본성이 작동됩니까? 본성이 작동돼요. 내 생명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합니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존의 본능만 작동하게 되는 곳,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에게서는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려고 하는 누구의 몸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몸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자, 합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머리가 지금 작동되지 않고 바울의 생존의 본능만 작동되고 있는 바로 그때 바울은 지금 누구를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 저는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일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질문하는데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나 살자라고 하는 생존 본능이 작동해야 되는데 바울의 몸은 그게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질문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 잘못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울이 왜 저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즉 바울에게서 대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러니 대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우리 다른 곳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0: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시네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꽉 붙잡다, 에워싸서 압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는 겁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끼어안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누가 붙잡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배가 뒤집혀 죽을 것과 같은 불안함 속에서 바울의 생존 본능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더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생존을 따라 행동한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 행동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이 위대했기 때문에 기적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예수님께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의 텅 빈 몸을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그분을 알아봅니다.
0: 그렇죠.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0: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본다. 전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알아본다. 알아본다. 무슨 뜻인지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0: 아멘.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의사 누가한테 초점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배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풍이에요. 미친 듯이 바람이 불고 있는 터널, 그 한가운데 위태의 위태한 모습이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배 한가운데 바울의 행동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14일 동안 굶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떡을 갖고 와가지고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으려고 해요.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저 놓친네. 어? 14일 동안 굶더니만 이제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밥 먹네 라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딱 하나, 생존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자기의 주림배를 채우기 위한 밥 한 끼, 생존을 위한 식사 정도로 보였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였어요. 의사 누가였어요. 이 누가의 눈에는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안 보였던 거예요. 자기 하나 살자고, 나 하나 지금 배부르자고, 나 하나 배채우자고, 그래서 떡을 먹고 빵을 먹는 모습으로 바울의 모습이 안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떡을 들고 기도하고 떼어 나누는 그 몸짓을 보며 전혀 다른 것을 보았던 것이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한 그 현장 속에서 누가는요,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떡을 떼어 먹고 있는 그 바울의 손 위에 누구의 손을 보았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손을 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살자고 자기 밥 먹는 모습으로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 누가의 영적인 눈에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다락방에서 떡을 떼시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것 아닙니까? 누가가 바울의 손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손, 저는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을 떼어서 좀 제 눈에다 이식시키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누가처럼 그렇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꿈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는데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일까? 의사는 되게 정교하잖아요. 꼼꼼하게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그랬을까? 아니면 누가는 글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글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상상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봤던 걸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2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0: 아멘. 이 장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서 계신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었던 제자 요한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 속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꿈에도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이 요한은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눈이 좋아서 예수님을 보았겠습니까?

0: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가가 바울의 손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알아챈 것도 꼭 같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요리보고 조리보고 학문적으로 연구한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도 누가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보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숨어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기어이 찾아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엄한 데 가서 예수님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쩌면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작은 선행 하나, 우리 사랑하는 마르투스, 우리 귀한 미션 슬로베니아 저 청년들이 저 먼 곳 슬로베니아까지 다녀온 저들의 발걸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식탁에서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 환대의 젓가락 하나 올려주는 것,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열어 손에 쥐어주는 그 하나의 모습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가도요 이 난파선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폭풍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현상을 뚫어버리고 그의 이면에 흐르고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을 직관적으로 알아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놀랐어요. 바울은요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면 누가는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영적인 시선으로 바울의 몸속에서 기어이 예수님을 찾아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몸으로 내 본능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현상이 나타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어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분으로 인해 감사하는 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5국에 5252번, 062-525에 5252번, 광주서림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교단 광주양림교회에서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 초청 금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통합교단 광주양림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672국에 11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 1분 찬양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2000년에 이제 미국에서 한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영화입니다. The Endurance. Endurance. Endurance라는 것은 그 영어 단어 중에서 참 고급진 그런 단어죠. 인내하다. 인내하다. 그런데 이 영화가 왜 유명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헐리우드의 그 액션 배우 리암 니슨이 이제 해설을 맡았습니다. 목소리만 빌려준 거죠. 그런데 이 영화가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내용을 잠깐 나누면 이런 것입니다. 아일랜드 출생의 군인이자 탐험가인 이제 이 한 어네스트 이 셔틀턴이라는 사람이 탐험을 계획합니다. 원래는 남극을 최초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누가 들어가요? 아문센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놓쳤구나 이래서 그거는 못하지만 남극을 한번 걸어서 한번 이렇게 통과를 해보자. 횡단을 좀 해야겠다. 하이래가지고 대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신문 광고를 하는데 내용이 기가 막히죠. 월급도 적다. 위험하다.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많이 피곤하다. 보장을 못한다. 그렇지만 성공하고 돌아오면 많은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옵니다. 아 그래가지고 다 뽑아줄 수는 없고 체력과 의지 그리고 그 마음이 선한 자들을 추려서 몇 명을 뽑아요? 3, 9, 27, 27명을 뽑아서 28명이 남극으로 갑니다. 남극까지 도착을 합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남극을 가다가 외대리라는 바다에 멈추는데 왜 멈추냐면 얼음들이 둘러싸버려요. 배를 한 발자국도 1m도 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얼음 사이에서 이 배 이름이 뭐예요? 배 이름이 인주어런스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에게 그러죠. 탐험에 참여한 자에게 인내를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된다.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극에 가지도 못하고 코앞에 있는 외델 해에서 이 여름에 의해서 갇히게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갇히냐면 281일 동안 갇힙니다. 오도가도 못 오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지나가는 펭귄과 바다 표범을 잡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기름을 짜서 불을 떼고 이러는데 조금 날씨가 지나니까 이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탈출을 해야죠. 탈출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옆에 있는 큰 얼음 이제 이 위로 올라갑니다. 텐트를 치고 이제 사는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얼음도 녹기 시작해요. 봄이 오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세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 노를 저어가지고 섬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코끼리 섬, 엘레펀트 섬이라는 데로 겨우겨우 천신만고 끝에 올라가요. 무인도입니다. 척박하고. 그래도 거기서 어떻게 살다가 말하자면 조개도 잡고 지나가는 말하자면 바다 포병도 잡아가지고 펭귄도 잡아서 먹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식량이 떨어져요. 사람이 28명이니까 얼마나 이게 음식이 많이 필요해요. 건장한 남자가. 그리고 이제 추우니까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셰틀턴 경이 그래요.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다 얼어 죽으니까 내가 기지로 좀 가야겠다. 그 기지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사우스 조지아라는 섬인데 그 섬에 가서 구조대를 불러서 오겠다 그런 거예요. 불러서 오겠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섬까지 거리가 13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배 정도 되는 거리인데 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진 않습니다. 배 3대가 있는데 구명보트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배가 6m짜리예요. 이거 뭐 모터도 없고 엔진도 없고 갑판도 없고 있는 거라는 돛 하나 옆에는 뜯어다가 두 개 달아가지고 바람이 불어야 1300km를 가는 거예요. 노를 저어서. 그런데 1300km를 가요 못 가요? 기어이 갑니다. 근데 갔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하들을 놓고 가니까 부하가 막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떡하라고 합니까? 그때 셰틀턴 경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우리 따라서 반드시 데리러 온다. 반드시 데리러 온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는 다 함께 같이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으로 가요. 노를 저으세라도 기도해서 바람이 불어서라도 1300km가 떨어진 바로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도착합니다. 할렐루야. 도착을 했는데 그 섬에 말하자면 포경기지가 있어요. 고래를 잡는 기지가 있는데 딱 도착해놓고 보니까 섬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러겠죠. 그러면 돌아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돌아서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해류가 요상해가지고 그 남극 근처에 배 타고 반대편으로 가려면은 엉뚱한 데로 빠져버려요. 바람이 불고 해류 때문에 도저히 위험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섬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반대편 기지까지 가려면 얼음 산맥이는 높이가 1km 정도 돼요. 여러분 얼음이 이렇게 1km 정도 되면 그거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죠요? 그러니까 이제 부하 5명 데리고 6명에서 그걸 갔는데 넘어갈 수가 없죠. 돌아갈 수도 없고 갑니다. 그날 밤에 한 사람 대위 없이 그 얼음산을 넘어서 밤새 가요 못 가요? 가요.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념 우프로도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안 믿을까 봐 제가 보여주는데 이 조지아섬을 횡단한 것이 어마어마 아까 보여줬는데 한 번 더 보여주면 그렇죠. 이 기념 우표 여러분들 우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드디어 포경기지에 가서 우리 부하들을 데리러 가야 된다. 반드시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데리러 가기로 했으니까 갑시다 하는데 배가 세 번을 가는데 얼음이 막아버려요. 그럼 여러분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삼시세판이라고 세 번까지는 하는데 그러면 가면 안 되죠.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 셰틀턴 경은 참 어찌 보면 우리 주님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데리러 간다. 이래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칠레 해군한테까지 갑니다. 그래서 엘초라는 배를 빌려서 네 번째에 갑니다. 할렐루야. 도착을 하고 나니까 22명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았어요? 22명이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서 발가락을 다 잘랐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안 믿을까 봐 100년 전 일이라 영화를 2000년에 만들었는데 영화 만들고 나서

22년 후에 남극해 3,000km 이 수심에서 이 배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발견이 돼요. 하나도 손상이 안 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 배도 썩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균이 필요한데 너무 추우니까 세균이 없어요.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인양을 하지 말자. 이런 구원의 흔적, 반드시 약속이 지켜진다는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하이래가지고 이것이 사진으로 남았는데 이런 영상, 동영상과 100년 전 동영상하고 사진이 지금까지 실제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를 가는데 보조금을 받아야 하잖아요.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이 기자 이름이 이 프랭크 허리라는 기자인데 사진을 다 찍어놓고 바다로 한번 빠졌어요, 이것이. 그런데 목숨 걸고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진 끼우고 피를 묶어내. 왜냐면 그래야 돈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모든 100여 년 전 사진과 동영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으로 인도할 걸로, 구원하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00km의 이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이 세틀된 경우를 의심하지 않고 며칠을 기다려요. 한 달, 두 달 넘어가면 알아서 해결하라 했는데 128일 동안 포기를 안 해요. 이 경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도저히 희망할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그런 남극해에 이렇게 버려진 것 같은 엘레펀트 섬에서 춥고 배고프고 곧 죽을 것 같은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틀던 경우는 기다렸던 것처럼 절대 이 아무런 희망도 볼 수 없는 것 같았던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를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면은 하나님께 주실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2절에 내가 너를 뭘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혈통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럼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좀 어렵죠, 이것은요. 우리 따라서 90살. 우리 교회에 90살 이상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몇 년만 버티면 90살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으면 90살에 멘스가 돌아와가지고 아들 하나 낳을지 누가 알아요? 우리 따라서 이제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광주 사람들 다 믿을 거 아니에요. 90살이 되고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참 바랄 수 없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떻게 90살 할머니가 갑자기 머리가 흰 검은 머리가 나고 멘스가 돌아오고 살이 빠지면서 이렇게 피부 주름살이 사라지겠어요. 그잖아요. 거룩한 성형외과에 다녀오지 않은 이상.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는 90살이 먹었는데. 그런데 이 19절에 여러분 여기는 시험에 나오니까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우리 따라서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알고도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인데 그리스어로는 카테노에센이라는 단어예요. 카테노에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다는 뜻인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있는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걸로는 자기 할머니를 가만히 90살 먹은 그 할머니를 바라보면 아기가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쳐다봐도 아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분명히 직면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He faced the fact that 이렇게 나와요. 그런 사실을 faced, 얼굴로 직면하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17절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두 가지를 믿었는데 첫째는 뭐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좋은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서 나아지겠죠.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인 걸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단축시킬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오늘 성경 본문처럼 죽은 자도 살린다는 거예요.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자에게 새 생명도 주시는 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요, 그런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로만 가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을 주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누굴 낳아줘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그 나이가 몇 살? 86살. 그러니까 75세에 너희가 이제 너를 통해서 네 혈통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받고 75세의 약속을 받고 몇 살의 아들을 이삭을 낳아요? 100살의 아들을 낳아요. 그럼 몇 년을 기다려요? 25년을 기다려요. 아니,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조차도 중간에 한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흔들리니까 남자들은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잖아요. 여자들이 잔소리하면 남자들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각시의 잔소리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와가지고 막 들들 볶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을 언제 주는가 모르겠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많이 기다렸어. 10년 넘게 기다렸잖아. 그냥 하갈한테 얘기를 다 들들 볶으니까 못 이긴 채에서 얘기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현상만 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직접 하고 계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이 그래요.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거듭거듭 주시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믿으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정, 우리 따라서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이 어려운 걸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뭐 너 아니면 나 죽을 거야,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죽어져야 안 죽어져요? 그죠? 야, 너 때문에 인생 망쳐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잖아요. 교회도 그러고 가정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사랑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사랑을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빛, 회복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힘있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물러가야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데 그거 하나 사랑 못해요. 원수도 사랑한다잖아. 네 가족이 원수니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사랑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죽은 것 같은 내 가정이, 내 육신이, 건강이, 삶의 현장이, 사업이 다시금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죠. 그러니까 그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 뿐이냐는 거예요. 그죠?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죠? 나사로도 있죠. 그런데 나사로보다 더 기가 막힌 게, 자식이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외동딸,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갑니다. 누구예요?
야이로죠. 아직은 죽은 게 아닌데 죽어가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그죠? 누가복음 8장 49절에 야이로가 이제 직접 갑니다. 절을 하고 주님 우리 집에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가요? 못 가요? 바로 볼까?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막 피가 너무 나서 12년을 피가 나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막 붙드는 바람에 시간이 어떻게 돼요? 지체가 돼요. 그 사이에 딸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8장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건 뭐냐면 당신의 딸이 이제는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거를 다 듣고 뭐라고 해요? 우리 딸을 써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어두워진 가정도 고단한 내 삶의 현장도 우리가 진짜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거 하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뭐예요? 비웃었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귀한 믿음이 있어요. 1년, 2년도 아니고 비가 오지 않던 그 시대에 120년 동안 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어떤 학자, 성경에 120년 동안 만들었단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오늘 좀 어려운 걸 좀 물어봐서 좀 죄송합니다만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추측이죠. 120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120년이. 그런데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120년은 아니고 100년이 좀 못 될 것이다 추정하지만 100년이면 어쩌고 120년은 어때요? 둘 다 길어요 안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비도 안 오는데 100년 혹은 120년 동안 배를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만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배의 이름을 한번 이름을 지어본다면 뭐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따라서 하죠. 인주런스. 인내라는 이름으로 그 배는 노아의 방주일 수도 있고 그렇죠. 100년 전에 남극해에 빠져있는 지금도 3000미터 밑에 심해에 있는 그 배. 수영 잘하는 분들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가면 잠수정 오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잠수정 타고 우리 한번 돈 모아볼까요 거기? 한번 가보죠 한번. 그러니 그러한 그 믿음의 배를 인내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노아가 그런 모든 구원을 맛봅니까?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좋은 물질을 드리거나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물론 기뻐하십니다. 더 큰 기쁨 하나님께 영광되는 건 뭐예요? 20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 뭐가 돌려져요?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22절에 그러므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 그것이 그에게로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꼭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죠. 목사님 그것은요. 나오고는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아브라함 거지 제 것은 아니어요. 우리 집에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삶의 큰 어려움 앞에서만 주님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릴 것만 같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것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잘 알려진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약간 논란도 있습니다만 좋은 것만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근데 조엘 이 오스틴 목사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분 사모님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처갓집이 꽤 잘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네 엄마네 엄마네 엄마가 엄마네 엄마

엄마 엄마에게 반지를 하나 줘요. 그럼 엄마네 엄마가 엄마에게 반지를 또 줘요. 그 대대로 내려오는 참 값진 반지인데 그게 뭐냐면 뭐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이아가 좀 상당히 크기도 해서 값비싸기도 하지만 가문적인 축복의 상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당신 그걸 어디다 둬.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디 멀리 전도여행을 가거나 설교하러 가면은 그것을 놓긴 둬야 어디다 놔야 돼요? 아주 찾기 어려운 데다 숨겨놔요. 숨겨놓는 건 좋은데 너무 좋은 곳에서 숨겨놓으면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 좀 적당한 데다가 숨겨놔. 그러면 사모님이 너무 기질이 좋으니까 아주 찾기, 자기도 찾기 어려운 데 숨겨놔요. 그거를 잘 놨는데 너무나 잘 놔버렸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막 쿠션이야 뭐야 막 침대까지 들었다 놨다 하고 막 변기 뚜껑까지 열어서 다 숨 넣어서 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절대 찾을 수 없는 물건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반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두어 달 찾다가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 요엘 목사님 포기는 사모님 포기를 해요 안 해요? 사모님 포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가만히 뭐 기도를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고 하나님 반지를 찾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찾게 해 주실 걸로 믿고 감사한다는 거니까 목사님 기가 막히죠. 이제 그만 좀 안 하지. 이거 어떻게 못 찾아. 말은 못 오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장모님이 오셨어요. 그럼 뭐부터 물어봐요? 손에 반지가 없잖아요. 야 반지 어디다 놨어? 그래도 사모님이 뜻밖의 대답을 해요. 이게 누가 보기에 뜻밖이냐면 목사님 보기에 뭐라고 하냐면 예 아주 아주 안전한 곳에 잘 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모님 목사님이 막 속으로 쓴웃음이 나요. 그러면서 속으로 말하면 너무 안전한 데도 가서 찾지도 못할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모님은 포기를 안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 딸 어느 날 3년이 지난 어느 날 누나하고 매형이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설교 좀 한번 해주려고 해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고 막 하고 이제 밤에 11시쯤 돌아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막 남편 목사님이 막 밟기 시작해요. 뭘 밟아요? 악셀레터를 밟으니까 막 사모님이 그래요. 과속하면 안 되지. 과속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껄껄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막 가요. 근데 이제 여자들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남자들이요, 여자들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직까지도. 말씀에 이게 어긋나지 않으면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듣는 것이 여러모로 신간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이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밟아가지고 말이요. 너무 은혜가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절제를 못하고. 그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뒤에서 삐뽀삐뽀가 따라, 뭐가 따라와요? 경찰차 하나가 따라오는데 딱 보니까 그냥 성질이 나죠. 안 식구가 막 사모님이. 딱 보니까 경찰관 얼굴이 괜찮아 보여요. 상당히 친절해 보이고 정중한 젊은인데 면허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어요. 딱 주니까 경찰관이 딱 친절하게 보는데 아 목사님이세요? 이런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굉장히 좋죠. 오늘 아까 전에 이 밤에 페이스 패밀리 처치에서 설교하신 그 목사님 아니세요? 아 그렇죠. 막 아이고 됐다 하나님 은혜가 날 따라오는구나. 그런데 딱 그래요. 아 이렇게 반가울 수가 이러면서 우리 누나 교회입니다 이랬더니 이 경찰관이 뭐라고 하냐 우리 아버지가 거기 사찰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경찰관이 환히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동차 등록증을 내놓으십시오. 딱지를 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라는 분이 절반, 은혜가 아니라는 분이 3분의 1, 대답 안 한 분이 3분의 1인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실망이 되죠. 아이 뭐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제 그 차가 오래된 것이라 이제 불이 안 켜지니까 막 옆에를 갔다가 이 조수석을 다 뒤지니까 막 옛날 15년 전 거 다 나와요. 근데 뭔만 안 나와요? 자동차 등록증만 안 나와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막 팍 팔을 넣어갖고 막 뒤적뒤적 하니까 뭐지 삐죽어가지고 푹 찔러 손을 막 아이 뭐야 아야 하면서 꺼내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반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냥 목사님이 그래요. 야 여보 우리 딸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참 좋은 분.

0: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소중한 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잃어버리죠. 지금 이제 요 근자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상황이 있죠.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제 가정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 교회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이 손을 댔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따라해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인간 셰틀된 경도 그러잖아요. 목숨을 걸고 노를 저어서라도 1300km를 다녀오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짐으로 생명까지 주셨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장 좋은 걸 주시죠. 제가 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골목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할 말이 있구나. 제가 그랬어요. 주님, 할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 있어? 그래서 그랬죠. 우리 따라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잠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만져지고, 눈물이 많이 났어요. 막 울다가 깼는데 실제로 울진 않았거든요. 막 울다가 왜 울었냐면 하나님께 내가 그래서 영광이 되고 있구나. 우리들의 삶이 어려움에 닥쳤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고 1300km를 다녀와서라도 3년 후에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그런 하나님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죠?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평생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30주년 그런 그 문예집도 썼잖아요. 저는 그런 꿈도 꿔요. 오늘 아침에 10년 후에 그잖아요. 우리가 더 써야 될 그런 간증과 고백의 기록들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추억 써가야 될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잖아요. 이후에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될 아름다운 메모리들을 다시금 기록하기까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보존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로의 초대 지금까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 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5081-2234번, 010-5081-223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7-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교단 광주양림교회에서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 초청 금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통합교단 광주양림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10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저는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한 시간,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장마라서 온통 집안이 눅눅합니다. 며칠 전에 사다 놓은 식빵에 곰팡이가 피어났어요. 곰팡이를 보면서 누룩을 생각했는데요.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서서히 퍼지면서 점점 반죽을 부풀리지요. 누룩은 밀가루를 부풀리는 동안에 중간에 멈추거나 덜 부풀어지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누룩의 비유가 있는데요. 천국은 단번에 거창한 모습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확장해 가야 하는데요. 나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집안이 전도되고, 또 내가 사는 동네가, 내가 사는 지역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꾸준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백투더바이블 뮤지션들이 노래하고요. 이어서 눈을 주님께 돌려 극동방송 전석 중창단이 부릅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빌립보서 4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 말씀 빌립보서 4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네,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7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6님,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찬양이 큰 은혜와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 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2011님, 화려하지는 않아도 지금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택함받는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2545님, 한 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에 왠지 서글퍼지는 걸 보면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나 봅니다. 그래도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이 있어서 위안을 가져봅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7683님, 주님께서 모든 길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9974님, 어머니 요양병원 매일 병문안 가는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힘을 낸답니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4476님, 이렇게 찬양 들으며 말씀에 화답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요.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일 주님 전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행복이지요.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멋진 분이세요. 1802님, 제가 가장 사모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정답을 썼고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견디고 견디며 오늘까지 왔거든요. 오늘도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7743님, 불편한 일이 있어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감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475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평강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의지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1202님, 소망의 주님께서 남은 6개월 하반기도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7028님, 항상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모두들 건강하시고 강건하세요. 고맙습니다. 또 9398님, 언제나 힘들 때 염려될 때 이렇게 읊조리고 암송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7절이었습니다. 소망의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좋은 사연 주신 모든 분들에게 준비된 찬양 띄웁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꿈이 없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조금의 의욕도 열정도 없었던 그 청년은 그저 남들과 비슷하게 그저 무기력하게 학교를 다니며 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 것을 보고 뒤늦게 대학 입시를 준비했지만 실력이 되지 않아서 겨우 2년제 대학을 졸업하게 됐죠. 전공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서 취직도 하지 못했고요. 유일하게 가진 기술인 운전면허를 활용해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스쿨버스 기사 일을 하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화를 보면서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청년의 삶 속에 아, 내가 영화감독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생계를 위한 모든 일을 그만두고 영화를 공부합니다. 자기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단편 영화를 찍으며 모든 시간을 사용합니다. 집에서도 그만 쫓겨납니다. 다 큰 어른이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구박덩어리였죠. 싸구려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했고 돈이 한 푼도 없어 다른 손님이 남기고 간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끼니를 때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화를 향한 열정만은 사그러들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20대 후반에 뒤늦게 꿈을 발견한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제임스 카메론입니다. 네, 이 청년은 아바타, 타이타닉, 터미네이터 등을 만들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최고의 감독이 됩니다. 같은 환경과 같은 생각,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이라도 자신을 위한 꿈과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진 사람은 또 차이가 나죠. 하나님을 향한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꿈이 있는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하루하루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뽑은 말씀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뽑은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네, 이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 소개합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을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드리죠. 0487님, 주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2083님, 저는 광명에서 계란 행상을 하며 극동방송으로 은혜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289님, 여름 사역으로 청년부 수련회 기도를 왔는데요. 이 시간에 방송 들으며 정답 보냅니다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2021님, 늘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믿지 않는 신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5226님, 지금의 나는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절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과는 구별된 참 행복으로 모든 것에 자족하는 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372님, 7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제가 홍해를 만날 때인데요. 건강의 홍해, 물질의 홍해, 자녀의 홍해, 관계의 홍해. 내가 지금 홍해를 걷고 있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하심을 보라. 내가 주님을 앞설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며 하나님 저희 가정, 남편,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6089님, 일터에서 함께 듣고 있는데 말씀으로 힘이 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동료들이 다 주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486님, 예능교회 한민숙 집사예요. 전신에 신경통증이 심해서 5년째 고통 중에 있다가 오늘 병원에 입원해 방송 들으며 사연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7581님,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648님, 언니가 극동방송은 들으면서 교회를 안 가고 있습니다. 교회 꼭 나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6711님,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기쁨 주시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4141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매일 암송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양 띄우죠.

견고한 산성이 되소서. 시편 31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반석과 산성이신 주 하나님,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저를 인도하시며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속히 건지시는 구원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피하오니 악한 자들이 친 비밀한 그물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공의로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제 영혼을 아시며 원수의 손에서 건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인자를 기뻐합니다.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게 하시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신실한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을 묵상했는데요. 이 묵상처럼 주님께 피하오니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한 사람이 자신의 축하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제 옆집에 살던 부인이셨는데 그분은 늘 피아노를 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고 그 부인은 찬송으로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이후로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며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찬송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고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 감사와 감격이 샘솟는 것 같아요.
1: 사실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찬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사실 올해 늦장마가 왔다.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쳤다. 사실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갑자기 지진이 와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생명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 뭐가 위로를 위로해 주실 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찬상이 가장 위로가 될 거예요. 또 생각지 않았던 전염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 사람. 사실 찬송을 부를 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나도 어떤 때는 뭐 그냥 울적하고 그럴 때 찬송가를 부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그동안의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0: 아멘.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시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하면 라디오뿐 아니라 여러 절기별 음악회를 하던데요. 가을음악회, 부활절 콘서트 등 많은 음악회들이 있는데 오늘 그중에 몇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3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실황 중에서 테너 구균종, 바리톤 한명원이 부른 주님께 영광, 그리고 2020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 중에서 모슬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십자가 군병들아 연주곡, 이어서 2025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공연 음원 중 김주택, 최정원, 림팍이 부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목사님, 기억에 남는 전파선교사님과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2: 오늘 아침에 내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1: 네.
2: 캐나다에서 부부가 극동방송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캐나다 돈으로 헌금 $120를 보내왔어요.
1: 예.
2: 그래서 내가 편지 답장을 하고 너무 뜻밖이고 서프라이즈다. 참 두 내외가 캐나다에 사시면서 찬성으로 말씀으로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그래서 야, 참 귀한 분들이로구나. 이따금씩 미국에서도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전화로
1: 네.
2: 앱을 깔아가지고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야 극동방송 거기서도 듣고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1: 네.
2: 물론 한국은 물론이고 그래서 아 우리들은 참 복음방송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먼 데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양과 말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1: 네.
2: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해외에서 누가 듣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1: 전해 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들릴 때마다 참 감동을 하게 되는데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2: 그러니까 헌금 $120를 보낸 거예요. 캐나다 돈으로. 참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
1: 맞습니다.
2: 듣고 그냥 감사 편지라도 보내면 고마운데 거기다가 돈까지 보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막 캐나다 이름으로 세업이야. 뭐 그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남편 이름도 영어 이름이 있는데 앞으로 캐나다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1: 네, 참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저희도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목사님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안에 실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은 구해도 사랑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들으면 희망을 샘솟듯이 받습니다. 이웃 북한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참

0: 이런 사연을 들으면은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신날 거예요.
1: 맞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 첫 주로 함께했는데요. 앞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실 청취자 여러분께 목사님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청취자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또 좋은 휴가 때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교단 광주 양림교회에서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 초청 금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통합교단 광주 양림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국에 10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국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가족과 학교 그리고 교회와 성경이 아이에게 정직하고 선하며 좋은 것만 최선을 다해 가르치면서 양육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말과 행동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분명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옆에 있는 말 못하는 동생에게 떠넘기기도 하고 가끔 영상을 보면 개나 고양이가 했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런 현상은 어른이 되어서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가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이들과 다르게 어른들은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떠넘기고 자기만 쏙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왕조 시대에는 자기 정적들에게 역모라는 누명을 씌워 죽이기도 하고 가정과 가문을 멸문시키기도 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매일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의도적 거짓말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함인데 그 거짓말 때문에 억울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더 심각한 죄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기 죄를 부인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자기 잘못과 자기 죄를 부인하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면 더 큰 죄의 구덩이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자기 죄를 더욱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가면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만천하에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 두려워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기는 것이 됩니다. 더 깊은

깊은 어둠 속에 숨기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것처럼 선한 가면을 쓰고 산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선한 척,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척,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 곧 본 모습을 들여다보면 온갖 죄악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는 죄는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굴레를 만들어서 나를 죄라는 사슬로 올감해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를 로마서 6장 13절과 16절이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16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두 말씀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에게 내주어 스스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죄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행동한 결과 옳은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에게 사로잡혀 죄의 굴레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능력과 의지로는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여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죄의 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들이 스스로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입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참 빛이며 그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포함하여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참된 자유, 곧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며 생명의 빛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둠이라는 죄에 거하지 마시고 죄의 종에서 영원히 나를 해방시켜 주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0: 그리고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생명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죄를 인정하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 오라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으로 참된 자유의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진리를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탈출해야 합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353-7071번 영광교회로 전화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그야말로 흩어지근한 날씨가 여름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증막 같은 더위를 피해서 바다로, 수영장으로 달려가기도 하는데요. 그보다 여름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죠. 바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만 드리는 혜택, 서머 스페셜입니다. 찬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과 함께 잠자리에 든다. 얼마나 멋진가요? 물론 평소에도 채널 고정이시지만 이 계절엔 더욱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경쾌한 곡부터 한여름밤의 꿈을 아름답게 하는 고요한 찬양까지 다양하게 준비되니까요. 그 어떤 피서보다도 유익한 믿는 이들의 여름나기가 될 겁니다. 강찬의 찬양 첫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 드릴 텐데요. 4월과 5월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먼저 듣고요. 어제 생긴 밴드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어서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에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사연은 멈출 수 없죠. 자, 8593님 사연이에요. 지진과 유럽엔 또 폭염으로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선하게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신청곡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네, 8593님. 아, 이 사연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지금 이 사연 안에는요, 우리 모두 선하게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막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살기 좋은 나라에 그래도 큰 이변, 기상이변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는 또 엄청난 지진이 나서 또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또 집도 잃고 이재민 발생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미 8593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바로 그 행동을, 그 마음을 하고 있고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은 만큼 또 불평할 일도 이렇게 찾아보면 또 많잖아요. 근데 불평할 일은 애써 지우고 감사할 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닌가, 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8593님 이야기처럼 우리 잠깐 하시는 일 놓을 수 있으면 잠깐 내려두고요. 이 시간도 지구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장마가 우리나라에도 시작돼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을 텐데요. 먼저 8593님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윗과 요나단의 노래로 먼저 듣고요.

한여름에는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곤 하죠. 그럼에도 여름밤은 제법 낭만적입니다. 별 해는 해변이 그렇고요. 시원한 바람이 이는 계곡의 물소리도 마음을 설레게 하죠. 종일 쨍쨍 내려쬐던 볕이 사라진 자리에 까만 밤과 생동하는 바람결이 채워지며 무거운 몸을 살그머니 어루만져 주기도 하죠. 평안함은 이렇듯 부대낌 속에서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며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마커스 앨범 중에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희형,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되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물건 정리해야지, 손 씻어야지, 똑바로 앉아야지. 엄마라는 자리는 참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남의 부족한 점은 참 잘 보인다는 겁니다. 고쳐야 할 것도 금세 눈에 들어오고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그런 우리의 예리함을 서로를 향한 비판보다 사랑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칭찬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예리함. 지친 사람을 먼저 알아보고 위로할 수 있는 민감함. 또 미안하다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상대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보다는 사랑을 향한 빠른 순발력일 겁니다. 우리의 예리한 시선이 사랑하는 데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예리함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해즈윌의 사랑은 죽게 속한 것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게 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흘러가길 바라면서 찬양 계속 이어갑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또 브랜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소진영 솔로 1집 앨범 중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원유경의 믿음이 넘어진 자리 중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마다 바람으로 전 중동 지역에 있는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 그러니까 1미터 높이로 사방에 쌓아놓으셨다. 유일한 결핍이라고 느끼며 불평하던 것을 완전한 과잉 상태로 만든 것이다.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졌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너의 인생에 이 욕망의 결핍이 문제였는가? 그렇다면 이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결핍이 문제였을까? 그렇다면 이제 해결이 된 것일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시험을 통해 진정한 갈망과 욕구를 배웠어야 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줄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르는 법을 배웠어야 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음미하는 영혼의 태도와 근성을 배웠어야 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 이화 챔버콰이어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아이자의 61 앨범 중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플리버워십의 내가 살아갈 이유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서 믿음이 넘어진 자리라는

책 중에 한 부분 읽어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하던, 네, 그렇게 결핍이라고 생각해서 불평을 하던 배고픔을 매출하기로 해결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었죠. 성경의 이 부분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그리고 그 크고 작은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손영진의 은혜로다, 유효한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웅재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하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토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 패밀리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준비해봤습니다. 이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지요.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그런데요. 이 그림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홀몬 헌트가 일부러 무언가를 빼놓고 그리지 않았는데 웬만한 안목과 센스가 아니고서는 그걸 찾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만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그림의 비밀은 바로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 정말 그림 속에 놀라운 표현이 있었네요. 예수님은 당신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은 순전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여세요. 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찬송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지선님의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말씀. 비는 특히 여름철에 잔디와 정원 논밭에 금세 큰 영향을 미친다. 너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아오던 풍경에 금세 가뭄의 흔적이 나타난다. 푸른 녹음이 빛나는 대신 강렬한 햇볕에 지친 나뭇잎이 버석인다. 농작물은 말라 죽고 꽃은 시든다. 물은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삶의 의미와 목적과 영적인 친밀함에 대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명수 말이다. 그분의 아버지는 이 생수의 원천이시다. 생명의 샘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과 축복이 임한다. 우리가 살고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

위해서는 이 샘의 물을 마셔야 한다. 우리에게 영적 가뭄이 찾아오는 것은 대개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시는 원천,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생명의 샘에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손영진님의 음성으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송 들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수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Man of Praise의 I give all my life to you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그레이스 정의 나의 생명 드리니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나이지의 주님의 새 생명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찬송 연이와 함께합니다.

네, 신호를 기다릴 때 요즘 그늘막이 곳곳에 있어서 잠시나마 따가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그늘막에서 쉬면서 그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찬양은 우리 마음을 더 시원케 하죠. 날마다 찬양의 기쁨 누리시길 바라면서 홍순관님의 나무 아래서 찬송 전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 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교단 광주 양림교회에서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 초청 금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통합교단 광주 양림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10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0: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 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2: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3: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에만 그치지 않고 온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깨진 합창이 모아지고 찢어진 리듬이 회복되며 피조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노래로 합류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찬양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 움직이며 창조 때 주어진 찬양의 본능이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를 향한 애국편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마저도 영원한 합창에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목소리, 깨어진 삶마저도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켜 영원한 찬양의 합창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주님께 드릴 찬양을 가로채어 세상과 나 자신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찬양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끊어진 찬양을 이어주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소음과 허망한 노래를 벗어버리고 가정과 일터, 일상의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을 노래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울려 퍼지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4: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지금 극동방송은 2016 썸머 스페셜 기간이에요. 무더운 여름을 맞아 더위에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더 많이 듣고 부르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이 시간도 더 풍성한 찬양으로 채워질 거예요. 친구들도 썸머 스페셜 방송을 즐길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의 2016 썸머 스페셜 기간인 정말로 스페셜한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함께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선

오늘 첫 곡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 친구들과 예수님을 믿은 후 친구들은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게 변화되도록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지요. 친구들, 찬양에서 체인지 업이라는 단어를 들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매일 더 많이 변화되어 자란다는 것을 의미해요. 친구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내 모습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금씩 조금씩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체인지 업 시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며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세요.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시작돼요. 지금 많은 교회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하나님께서 체인지 업 시켜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은 체인지 업 될 거예요. 2026년 여름,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0: some summer special.
1: 여러분께서는 지금 202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새롭게 변화된 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샬롬 노래선교단 솔티의 우리 모두 새 노래로,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래.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의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즐겁게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지요. 오늘 방송처럼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면서 이번 여름을 기쁘고 신나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자,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체인지 업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느끼는 식탁의 시간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업고 가시는 우리 삶의 모든 여정,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샘호로스피스 원주희 목사님과 마더와이즈 코리아 김은영 사모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593님,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뼛속 깊이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0035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네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목사님 성함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샘호로스피스의 원주희 목사님이십니다. 8647님, 8년 전 샘호로스피스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렸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의 모든 분들 덕분에 하나님 만나고 가셨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극동방송에서 소식 들으니 더더 감사함이 오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8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

인 것 같습니다. 문자 감사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인데요.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1: 선생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웰 에이징 하는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2: 저도 이제 지금 노년의 시간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 노년의 시간에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늙어감을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0: 이건 자연적인 하나님의 현상이다. 그래서 늙어감을 즐기라고 제가 그리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하던 모든 영역들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귀도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눈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랬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그건 자연적으로 오는 증상이니까 네. 즐기세요. 제가 그리고 저는 10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해서 네. 위를 3분의 1을 절제를 했는데 3분의 1만 갖고도 지금 10년 넘게 살아있어요. 그래도 즐거워요. 그런데 이제 이 청각이 자꾸만 떨어져요. 그럼 보청기 하지 뭐. 그래서 보청기를 또 애들이 해줘서 보청기 하고. 너무 예전 것에 너무 사모하지 말고 이제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즐기게 사자 하는 것이 이제 비결이다 제가 그래요. 그게 우리 복음의 능력입니다.
1: 네. 지금 사모님도 그 원주의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네. 이렇게 경험하신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학생들에게도 또 강의를 하시고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시면서 변화되는 모습들 그런 것도 또 좀 보셨을 것 같아요.
0: 그 아이들이 와서 1박 2일, 2박 3일 뭐 또는 당일치기 와서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죽음 교육을 해요. 나이 어리다고 죽음 안 오는 거 아니야. 죽음하면 모르는 거 세 가지가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 어디서 죽을지 몰라.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죽음의 정체를 알려줘요. 그리고 유언장을 써봐. 유언장 쓰는 거 알려줘서 유언장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관 속에도 한번 들어갔다 나올래?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내가 먼저 들어갔다 나올게.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애들이 자기도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유언장 쓰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고 애들이 달라져요.
1: 네.
0: 죽음 교육을 받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삶에 대한 스승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여기서 떠나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그 죽음을 바르게 바라보면은 오늘 바르게 살 수 있겠다.
0: 네.
2: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겠다.
0: 네.
2: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1: 목사님 그 하루의 일과는 어떠세요?
0: 은퇴를 하기 전에는 매일 나가서 샘물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은퇴 후에는 조금 이제 제 시간을 가꾸면서 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게 된 것도 그런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0: 딸만 둘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늘 이 호스피스 봉사 현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1: 네.
0: 이 아이들도 죽음 준비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책을 쓴 게 있는데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애들 유언장까지도 다 거기다 놓았어요. 저는 유언장을 아예 요약해서 소주문에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 혹시 나가서 떠날 때면 핸드폰 잠겨 있으면 연락하기가 어렵잖아요.
1: 네.
0: 그래서 호수품 찢으면 제가 유언장이 툭 튀어나오도록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녹았고 갖고 다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1: 와.
0: 요약을 원주의 유언 요약을
1: 야.
0: 해서 비닐에다 녹았고 다니는
1: 네.
0: 이유는 물에 빠졌을 때 들지어지라고.
2: 네.
0: 물에 빠져 죽을 때.
2: 사이즈가 지금 명암 사이즈네요.
0: 네. 명암 사이즈로 네. 이렇게 접었어요.
2: 네네.
0: 접어서 비닐에다 놓으면 물에 빠졌을 때 들지어지죠. 이 케이스에다 이렇게 놓는 건 불에 탔을 때 좀 들타라고.
1: 네.
0: 불에 타라고 죽을 때.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닌 지 30년 넘었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1: 네.
0: 이제 얘가 왜 이런
1: 구체적으로.
0: 얘기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문화가 있어서 죽음에 죽자도 꺼내지 말라. 그게 세상 문화예요.
2: 자녀들한테는 선물이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왜냐하면 이렇게 하라. 이런 걸 바란다. 아빠는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간다 하는 확신을 이제 문서로 쓰셨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되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1: 어떤 형식으로 쓰면 좋을지.
0: 어떤 식으로
1: 좋을지.
0: 썼느냐 하는 거.
1: 네.
0: 유언자를 이제 이름을 써야 되죠. 유언에 남긴 사람. 그다음에 네. 주소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및 시신 기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혹시 죽음을 맞이할 때 6시간 안에 안구와 기타 사용할 수 있는 장기를 모두 기증합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전화번호를 적어놔요. 내 시신은

0: 해부학 교실에 기증하여 의학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화장해서 우리 샘물 자연장지에다 흙으로 그냥 돌려보내라. 표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장례 및 추모 예배. 내 장례는 임종 전에 사실은 임종 후에 하지 말고 천국 환송 예배를 나는 임종 전에 해달라. 그리고 장례 예배를 대신 해달라. 그걸로 장례 예배 할 필요 없다.
1: 네.
0: 임종 후에는 기도하고 장기 및 시신 기증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추모 예배는 일주기 때 한 번 가족들이 모여드리고 그 후는 추모 날에 하지 말고 명절 때 예배 드리면서 저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남긴 은혜로운 신앙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시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해줘야 남아있는 사람이 죄책감이 없어요.
1: 네.
0: 그리고 그냥 보편적인 방법으로 가면은 복잡해요.
1: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그 다음에 재산 및 기타 정리.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만 정리할 것은 내 가정에 내

0: 서랍에 유언장을 참조해서 정리해라. 내 가족 전화번호를 빼고 남겨놔야 돼. 저는 이제 떠나는 거니까 가족 전화번호를 딱 전화놓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 내 혈액은 RH-A형이므로 장기 기증 시에 참조해 주시고 RH-마이너스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고 써놨어요. 또 본인이 의학적 소생이 불가능한 식물 인간일 때 기계적인 생명 연장 수단을 강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단 통증 조절이나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한 재반 조치를 취해 주셔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더 이상 안 될 때 의미 없는 치료를 하지 않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민연명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62편 7절 말씀. 좋아하는 찬송은 예수 나를 위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한 줄 유언을 남깁니다. 절망적인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해주던 사람으로 저를 기억해 주세요.
1: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오늘이라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록 문서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도 되지만 시작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네.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2: 네. 네. 갖고 다니시면서 늘 마음이 새롭고 하루가 또 다르게 느껴지신다고 네. 그러셨는데 목사님 저희가 또 가정식탁이잖아요. 그래서 가족관계에 어떤 점을 더 내가 더 마음쓰고 대하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 책에 내 자녀들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 없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가 떠나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적으셨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가족은 내 수족과 같은 거죠. 가족이 없으면 내 손과 발이 잘라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족은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했어요. 손자, 손녀가 5명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지금 잘 믿음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유언장 쓰는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2: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원주희 목사님 샘물 호스피스를 199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오시고 16,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셨다고 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인데요. 저희는 부활 신앙을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바라보며 더 소망을 더 밝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김은영 사모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1: 네.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이 선물이고, 오늘 이 선물이 된 오늘을,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정리가 잘 되니까, 오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아름답다는 거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진짜 beautiful하고 아름다운 귀한 선물로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2: 네. 원주희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 마무리로 청취자분들 가족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죽음이라는 화두는 꺼내기 싫은 화두인데 그래도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0: 삶의 그 각 요소 요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마더와이즈 가족 식탁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지금 삶의 현장이 바로 내 땅끝이다. 시간적 개념의 땅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잘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 없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명, 자녀들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자녀들은 또 부모들로 그렇게 섬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1: 네,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기도하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 좀
0: 지금은
1: 간단하게.
0: 이제 샘을 호스피스 상근 측에서는 은퇴를 하고 이제 비상군으로 가서 섬기고, 이 사역이 앞으로도 잘 확산되어지고 국내뿐이 아니라 외국에도 국외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또 잘 섬기려가는 그런 후대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저희도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주님이 업고 가시는 우리 삶의 모든 여정,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총 3편에 걸쳐서 함께 했는데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모든 방송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의 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의 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소망의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예배가 언제든 어디서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인생은 출장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미국에 가면 메이저리그라는 야구리그가 있어요. 수많은 야구선수들이 꿈꾸는 그곳에 가면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야구뿐 아니라 영화계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배우들이나 감독들의 이름들이 올라가 있는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인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되게 명예스럽죠. 가문의 영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보면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같은 기라성 같은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야곱과 라합과 삼손과 입다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흠도 많고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이기적인 성향이고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라합은 직업이 창녀죠. 그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성격이 거의 욕망의 전차랄까요? 욕망 덩어리입니다. 저는 삼손 갈 때마다 이 인간은 참 손 많이 가겠다 이런 생각에 손이 진짜 많이 가는 타입이거든요. 입다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동네 깡패 출신이거든요. 건달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는 또 성급한 서원으로 무난 동료 딸을 그냥 죽게 만드는 엄청난 비극을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야곱과 라합과 삼손과 어른 입다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이 거룩한 계보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름이 올라갔을까요? 우리에게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믿음과 우리가 평가하는 믿음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는 업적을 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는 내 믿음을 볼 때 내가 이루어놨던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보십니다. 되게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봉사하였는가 이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가를 바라봅니다. 보는 게 다르죠. 여러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은 완벽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뢰라는 것은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뢰를 하면 행동으로 무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신뢰의 유무는 반드시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고 두 번째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된 주된 메시지는 본향설교였어요. 천국설교. 당시 성도들은 현실이 너무 척박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힘든 현실들을 다 이겨냈단 말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본향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현재가 전부가 되어버리거든요. 성도의 눈이 현실, 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은 성공이 복음이 되고 돈이 가치가 되고 출세가 기독교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려요. 본향의 시선이 가 있지 않고 현실에 가 있으면 복음도 바뀝니다. 복음도. 천국설교, 본향설교 이런 것도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시대에 오염되지 않게 지켜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 신앙이 없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복잡한 현실 신앙이 된 거예요. 본향 신앙은 현실을 이 답답하고 불확실한 현실을 이겨내는 최고의 영성이 이 본향을 바라보는 신앙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본향을 바라본다는 신앙은 그저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며 하늘만 바라보고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견디내며 참고 견뎌야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향을 바라보는 신앙은 하늘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진짜 진실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신앙입니다. 제가 언젠가 극한 직업이라는 어떤 TV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프로에 대형 빌딩 같은 데서 유리를 닦고 벽에 청소를 하는 고층 빌딩에서 그런 분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젊은 한 분에게 리포터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고층에서 유리창을 닦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무섭죠. 당연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창문을 닦을 때 위로만 쳐다봅니다. 아래 쳐다보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창을 닦을 때나 벽을 닦을 때나 위로만 쳐다봅니다. 아래를 쳐다보면 공포심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시선이 향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내 시선이 향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지배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미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내 심령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여러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막 건강건강하면서 무슨 신앙처럼 살아가는데 건강은 여러분 우린 때가 되면 언제든지 잃을 수가 있습니다. 내 재산은 언제든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은 언제든지 변하고 잘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사람 마음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헷가닥하면 변합니다. 그렇게 잘해주다가 한번 실수하면은 원수처럼 덤벼드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을 믿고 어떻게 여러분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형편이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이 세상은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데 어찌 불안하고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은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내가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으려면은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만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만 변하지 않고요. 십자가 은혜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변하지 않지.

하나님의 택하심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지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시선이 여러분 본향을 향하게 되면 날마다 희망과 소망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들이 다 자라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고 두렵다면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현실을 이기는 영성, 강력한 영성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영성이 있었던 것은 이들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늘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 하거나 뭔가 다른 것으로 기분 전환을 해서 고치려 하지 마시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크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습관들을 가지시면 여러분 안에서 평화가 밀려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들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그네처럼 살아라. 이 세상에 아무 관심도 갖지 말고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면서 돈과 식사가 쑥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나그네처럼 사는 것일까요? 나그네처럼 산다는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 출장 온 것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인생은 출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출장 온 것처럼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출장 온 사람이 호텔에서 들어가서 아 이거 인테리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하면서 자기 집처럼 꾸미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호텔 들어가서 벽지 바꾸는 사람 있나요? 아, 싱크대가 너무 작아 이러면서 호텔에 가서 자면서 싱크대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붙박이장이 마음에 안 들어 바퀴벌레 있어 이러면서 막 바꾸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왜 없습니까? 잠시 머물다 돌아갈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아, 그러면 이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누리지 말면서 살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누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집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영원한 집으로 착각하고 이것이 눌러앉아 살 수 있는 나의 집이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장 온 것은 심플 라이프를 말합니다. 단순한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 출장 가는 사람은 가방 들고 갈 때 뭐 들고 갑니까? 서류 가방 들고 가든지 캐리어 하나 딱 들고 갑니다. 가방 하나 딱 들고 필요한 거 딱 넣고 갑니다. 심플하게. 그런데 3박 4일 출장을 가면서 이사심 센터를 불러서 냉장고, 소파, 침대 다 싣고 가는 인간이 있다면 이런 인간은 둘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는 머리에 꼭 꽂은 인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머리 꼭 꽂고 다니는 인간일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는 이건 돌아올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짓이지요. 내가 2박 3일 일정이 끝나면 나는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이 땅에 눌러앉아 살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짐 많으면은 여행이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 됩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너무 이 세상 것을 많이 채워놓으려고 하면은 그냥 그것은 여러분 고행입니다. 여행이 아니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짐들이 우리를 무겁게 해요. 내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개그맨 김제동 씨가 쓴 그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하루는 김제동 씨가 운동하러 가다가 녹슨 철조망 위에 앉아있는 잠자리 한 마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저 잠자리가 저 뾰족한 철조망에 앉아있는데도 찔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피 흘리지도 않고 상처 입지도 않는 것은 가벼워서 저런 것이구나. 가벼워서.
내가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저 뾰족한 철조망 같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저 뾰족한 철조망 같은 저 사람 때문도

아니라 내가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찔리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구나.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많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힘겨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세상이 나를 너무 찌르고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찔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재물을 너무 붙들고 자존심을 너무 붙들고 욕심을 너무 붙들고 비교를 붙들고 걱정 염려를 붙들고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막 붙들고 이런 것들을 막 붙들고 사놨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져서 세상이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거워서 찔리는 것은 아닐까요?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말 적나라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너무 무거워서 조그마한 가시에도 찔리면은 못 견딜 만큼 무거운 짐들을 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발 나에게 오라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삶이 단순해지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영혼이 진짜 가벼워져요. 전 상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많아요. 막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 환경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너무 들으면 가벼워요. 자기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 있고 말씀만 있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들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감사하지? 같이 있기만 해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출장 온 것처럼 사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번 아프리카 갔을 때도 그렇게 맛있는 음식 먹다가 우리 은진 집사님이 컵라면 하나 주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나가면은 입맛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편한 데가 집 아닙니까? 잠자리, 좋은 호텔 가도 잠자리는 불편합니다. 출장을 가면 여러분 빡빡한 일정에 시달리게 되고요. 까칠한 사람 만나게 되고요. 거절당하고요. 뭐 내가 원하는 거다 해주는 게 출장입니까? 출장 가서 몸 아플 수 있습니다. 몸 아파도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출장 가서면. 몸 아프다고 안 합니까? 엄한 일들이 다 생기나는 게 출장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기가 출장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몸이 아파도 까칠한 사람 만나도 뜻대로 일이 안 돼도 불평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출장의 목적이 관광이 아니라 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조그만한 불편 하나만 만나면 이렇게 생각. 왜 하필 이게 나에게 왔지? 여러분 자주 하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차례가 돼서 온 거예요. 우리는 불편하고 안 되는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막 자기를 무겁게 만들어서 흔들고요. 조금만 일이 안 풀리고 힘든 일을 만나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는 안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출장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세상에 십자가가 없는 출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관광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래 징징거리십니까? 출장 와면은 우리 늘 거절당하고 까칠한 사람 만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수많은 환경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간 출장 오셨어요. 그 출장일 얼마나 거절당하시다가 모멸당하시다가 마지막에도 십자가에 못 박혔었어요. 우리 주인인 그분께서 출장 오셔서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그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불편함을 좀 만날지라도 내 주인도 이렇게 십자가 지며 살았는데 하고 좀 감수하면서 사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출장 오면서 출장 온 것처럼 산다는 말은 콜링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출장은 내가 가고 싶습니다. 저요 한다고 갈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장은 내가 갈게요 한다고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장은 여러분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보냈기 때문에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 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의식? 질문이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싶지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출장 온 사람이 여러분 보낸 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않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이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CEO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그 CEO이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출장을 보내면서 각각의 사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잘 키우라는 사명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랑하라는 아끼소라는 수많은 사명들을 각자에게 맡기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짐하면서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이 땅에 나를 출장 보낸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 나는 뭘 원할까? 나는 뭘 하고 싶을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 질문이 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오늘날 성도들이 보면은 이 세상을 출장 온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관광 온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정상병 시인이 소풍 왔다고 쪼 그건 봐줄만 해요. 그분은 그래라도 자기를 지키면서 디펜스 메커니즘이죠 일종의. 그래라도 해서 자기를 지켜야 될 만큼 고난 속에 있었지만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출장 온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관광을 온 것처럼 놀러 다니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관광객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이런 검색을 합니다. 어디가 제일 맛있지? 어디가 맛집이지? 어떤 카페에 가면 사진이 제일 예쁘게 나오지? 어떤 쇼핑센터 가면 물건이 많고 그쪽에 쇼핑 가면 가격이 싸지? 이런 것들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고 검색하는 게 관광객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장 온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팅이 몇 시에 잡혀있지? 오늘 거래처가 내가 가야 될 때가 어디지? 내가 오늘 성사시켜야 될 일이 뭐지? 아, 그 사람 까칠하다는데 내가 어떻게 비위를 맞춰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잘하지? 출장 온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관심사가 달라요. 관광객들은 여러분 목적이 즐거움입니다. 자기 즐거움이 목적이지만 출장 온 사람들은 성과가 목적입니다. 성과를 신앙적으로 말하면 사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혹시 우리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쟤는 출장 보냈는데 관광하고 자빠졌네. 마음 좋은 CEO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출장을 갔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은 그런 대로 어쩌겠습니까? 가르쳐서 또 다음에 잘하게 하면 되는데 출장을 가서 출장하지 않고 관광이나 다니면 이 사람은 해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출장을 보냈는데 관광을 하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 못하는 사람들은 용서가 되지만 출장에서 관광 온 것처럼 살면 일 못하는 사람보다 업적을 못 사는 사람보다 성과 하나도 못 받는 사람보다 백배 천배 나쁜 인간이지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요. 좋은 음식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다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과 누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출장 온 사람들도 출장지에 가서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요. 좋은 데 자고요. 아름다운 풍경 노을을 보면서 아 좋다고 얼마든지 누리도 됩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누리십시오. 출장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십니다. 어떤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호주 갈 때마다 자기는 노을을 찌는 석양을 늘 바라본대요. 일하다가 그쪽에 이틀 3일 쉬면서 늘 좋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누리는 것이지. 저는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너무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일하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매일 노르라면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 목적이 즐거움이 아니라 출장 왔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관광객으로 보낸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누릴까? 뭐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 살까? 이게 아니라 무엇을 오늘 또 내가 주 안에서 이룰까?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출장 온 것처럼 사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출장길을 패키지 여행처럼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장 가서 하라고 준 이 일정표를 여러분들은 관광코스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관광객은 여러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교통편도 자기 힘으로 해야 되고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장 온 사람들은 회사가 보냈기 때문에 누가 책임집니까?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출장 마치는 날까지 회사는 모든 경비와 비용을 다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장 왔습니까? 관광 왔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땅에 보냄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출장을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장을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그 출장자는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그 출장자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공급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장 보내셔놓고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그 귀하고 좋으신 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박수를 쳤습니다. 출장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구나. 문득 출장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네. 여러분, 출장 온 사람이 회사가 맡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걱정을 해야 되지 출장 가서 출장비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출장을 와서 매일 하는 걱정이 사명이 아니라 출장비 걱정합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요? 돈 다 떨어졌는데요. 주님 생활 어떻게 해요? 제 노후가 요즘에는 뭐 100살까지 산다는데요. 돈도 없는데요. 저 어떻게 해요? 주님 제 건강은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우리 자녀는요? 출장비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장비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내가 맡긴 일 잘하면 돼. 저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습니다. 출장비는 걱정하지 말고 출장 간 일에 대하여 네가 걱정하고 살면 내가 모든 출장비는 내가 책임질 거야.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의 핵심 아닐까요? 얼마나 따뜻한 약속입니까?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출장비 걱정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지 않은 데서 생기는 영적인 바이러스며 질병입니다. 질병.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함께하지 않아서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내가 모두 하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사명은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고 공급은 주님의 책임이십니다. 그런데 출장 온 사람들은 공급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은 내가 이거 정말 티끌만한 거짓말 하나 없이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예배당도 없는 이 작은 교회가 돈이 넘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돈이 없었음을 못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 아무것도 없는 비키니 옷장 하나 갖고 살았던 저희 부부가 출장 온 것처럼 살리라 다짐하고 살았는데 지난 40년간 넘치고 또 넘치고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출장비 다 지급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출장 온 것처럼 살지 않고 관광 온 것처럼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겁고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 이미 삶이 이렇게 힘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담비 내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관광객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출장 온 것처럼 출장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0: 바른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비 내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숲. 말씀의 숲 오늘 이 시간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4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지팡이를 주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름의 악기입니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최첨단 기술로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은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서 흔히 자라던 감문비나무와 단풍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평범한 나무 조각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악기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위대한 장인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나무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그저 땔감이 될 수도 있고 천상의 소리를 내는 명품 악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모세라는 인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는 80세의 늙은 목동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의 화려한 과거는 이미 과거에 다 묻혀버리고 이제 그의 손에 남은 것이라고는 양들을 치는 데 사용하던 거칠고 초라한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볼품없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평범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즉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온통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여 불가능하다고 외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리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주

0: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보잘 것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일을 이뤄가는 첫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풍족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의 눈에는 온통 부족함과 불가능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언제나 없음에 대한 불평이 끝나는 자리에서 있음에 대한 작은 순종과 드림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적은 나의 것을 하나님께 던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라는 명령은 단순히 물건을 던지는 행위 이상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모세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 몸을 의지하는 버팀목이었고 맹수로부터 양떼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의 손때와 땀이 가장 많이 깊이 배어있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지팡이, 자신의 생존과 안전과 정체성과 같은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통제권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바로 이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완전한 순종과 내가 가장 의지하던 것을 포기하는 온전한 내려놓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 손에 붙들고 있을 때는 그저 나의 능력 안에서만 사용되는 평범한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께 온전히 던져드릴 때 그것은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생명력과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나의 뜻이라는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작은 인생은 세상을 살리고도 남는 위대한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변화된 그것을 다시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더 상식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4절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을 잡아본 사람은 누구나 잘 압니다. 뱀을 제압하려면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되지요. 꼬리를 잡는 것은 뱀에게 물리기에 가장 좋은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상식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순종의 순간 무섭게 살아 움직이던 뱀은 다시 그의 손에서 완전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는 이제 예전에 그 평범한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본질과 목적은 달랐습니다. 이제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출애굽기 4장 20절이 증언하듯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아픔이 있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초라한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이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다 던져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또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 기적으로 은혜를 누리게끔 해주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말씀의 숲 지금까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3-584-2367번 063-584-2367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광은교회와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에서는 제6차 원데이 무료 성령 캠프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토요일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광주 광은교회입니다. 미자리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1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나는 찬양과 코너학습, 에어바운스 물축제, 부흥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접수는 7월 11일 토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900-9741번, 010-7900-974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7-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교단 광주 양림교회에서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 초청 금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통합교단 광주 양림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10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끼의 식사를 넘어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생각해 봅니다. 북한에서 식량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통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삶을 좌우하는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부족한 배급 속에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배급받은 쌀을 팔아서 옥수수를 사는 생존의 교환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고 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먹을 것을 선택하는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 이처럼 믿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의 형제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 북한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식량이 더 이상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흘러가기를. 또한 북한 땅에 안정적인 공급의 길이 열려서 굶주림의 고통이 멈추게 되기를. 또한 우리가 보기엔 막혀있는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들이 모두 무너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이 흐르는 곳에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북한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박상규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공급이 온전하게 흐르게 하시고 또 굶주림의 고통이 멈추는 그런 회복의 날이 속히 오기를 또한 복음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 진짜 통일이 시작될 것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흐르면 막힌 땅이 열리고 기도가 쌓이면 통일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한반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 북한에서 몰래 방송을 듣는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역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상황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얼마 전 소식입니다. 몸이 아프고 피부병이 심한 아이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는 여인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지하교회 성도가 많은 도움을 주는 여인이었는데 하루는 그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는 중국에 부자 친척이 있느냐, 그 친척에게 도움을 받고 사느냐고 물었습니다.

성도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친척으로 표현해 친척이 있는데 부자이다. 그 친척이 그러는데 정말 힘들 때 기도하라고 하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여인이 데려온 아픈 아이를 안고 약이 없기에 물을 발라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소리내어 말하면 아이의 엄마가 겁을 먹을까봐 괜찮다, 너는 나아질 거야 라고 기도하는데 아이의 엄마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다음날 찾아온 아이의 엄마가 성도에게 아주머니, 하나님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성도는 아이의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을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예수님께 아이의 피부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고쳐주신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의 엄마는 성도와 함께 아이의 피부병을 치료해 주시고 자신의 질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의 피부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치료된 것을 본 여인이 성도에게 고백했습니다. 아주머니, 나는 아주머니를 만나기 전에 애 둘을 데리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고 나도 병들었고 어린 아이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병이 심해서 살아갈 것이 너무 막막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를 만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 제 병도 낫고 아이의 피부병도 깨끗하게 치료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심을 다해서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성도의 집은 아이의 엄마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모퉁이돌 선교의 북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북한 선교를 하다 보면 바다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닌가? 늘 조심스럽고 오히려 돕는 것이 북한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처해진 상황에서 남한 성도들이 기도하며 보낸 헌금을 받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어요.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 후에 전도를 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정말 모든 장벽을 파하시고 복음의 생명이 싹트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보듬고 그것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전체가 난민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어려운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것이 통로가 되어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마련됩니다. 북한 성도들이 지혜롭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믿는 자들을 더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사가 부어지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를 통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고 위로함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치유됨을 통해 북한의 복음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잠시 북한을 위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강찬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듣습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상처난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를 다시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웃꿈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46년 영국 대영 박물관에 이집트 사막에서 건너온 달팽이 껍데기 두 개가 기증되었습니다. 박물관 직원들은 당연히 알맹이가 없는 죽은 표본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두꺼운 종이에 단단히 붙여 전시실 유리창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자가 이 달팽이 표본을 관찰하다가 껍데기 입구에 미세한 점액이 흘러나오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달팽이를 떼어내 따뜻한 물에 살짝 담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4년 동안 죽은 듯이 굳어있던 달팽이가 껍데기 밖으로 더듬이를 내밀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달팽이는 사막의 지독한 가뭄과 열기를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문을 닫고 무려 4년 동안 숨을 죽인 채 견뎌냈던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역동합니다. 잠시 숨죽여 지내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역동하는 때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북한을 보면 죽은 달팽이 껍데기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수히 뿌려진 순교의 피와 그루터기 신앙과 지하교회의 생명력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생명이 그 안에 약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력은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멈추어 서서 묵묵히 견뎌내는 느림과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느림의 영성을 통과합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의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과 삶의 방향을 정하는 정결의 시간으로 갖게 됩니다. 느림의 영성이 복음 통일의 전선에 필요합니다. 진정한 복음적 통일은 단순히 국경이 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상처 입은 남과 북의 주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서히 녹아내려 마주 서기까지 눈물겨운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마주한다 하더라도 분단의 세월보다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시간을 버텨낼, 그 시간을 담아낼 준비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 정치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 와 있는 탈북민 한 사람의 서툰 발걸음을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을 연습하고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지역,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연습을 하며 통일의 날을 또 화목의 날을 마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저 북한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급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어김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생명의 주님께 뿌리를 내려 나아가며 약진할 때 사막 달팽이처럼 어김없이 깨어나 역동하는 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기도의 걸음을 묵묵히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였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이 흐르면 막힌 땅이 열리고 기도가 쌓이면 통일은 반드시 시작됩니다. 함께 계속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마지막 찬양 비 준비하시니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얼마 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찬양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회가 시작하기 2시간 전쯤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긴 줄을 서서 30분 동안을 기다린 후에야 집회 장소로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그런데 꼭 이런 경우가 있죠. 늦게 도착하신 한 분이 계셨는데 마침 저 앞에 좋은 자리가 비어서 그 자리에 그분이 앉게 되신 겁니다.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비록 늦었지만 좋은 자리에 앉게 된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선물처럼 주어지는 은혜. 때때로 역전의 순간을 허락하셔서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상황과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이 시간에도 더 가까이 만나시길 소망하며 하늘편지 시작할게요.

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 편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나오셨을까요?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더운 여름을 맞아서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도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좋은 찬양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 계시다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메시지 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를, 맛있는 집밥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오늘은 은혜를 주제로 한 찬양들을 보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이어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정민성, 존노, 박현수가 찬양합니다.

네, 은혜, 박정호 성가사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고요. 오늘은 은혜를 주제로 한 찬양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6035님, 보이지 않으나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9937님, 늘 한결같이 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해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함으로 부르짖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셨는데요. 그 소망을 따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012님,

직장 다녀오고 교회 가서 꽃꽂이 도와드리고 이 시간 집에 들어와 교회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듣고 있으니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셨는데요. 와, 바쁘신 와중에도 행복함을 고백하시는 진정 은혜의 토요일을 보내고 계시네요. 5012님이 느끼시는 그 행복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해지게 되길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 이어드릴게요. 은혜의 힘입니다. 이정림 사모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편지 오늘 끝곡으로 장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은혜 가득한 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브니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을 때 사람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삶의 방향. 그리고 인생의 기준이 바뀔 때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을 때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이 사람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파란만장이 어떤 인생인가 말씀드렸죠. 1억 원어치의 삶을 사는 사람. 파란 게 만장이면 1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야곱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모든 위기를 잘 넘겼어요. 자기의 잔꾀와 자기의 노력과 예스므로 위기를 잘 넘겼는데 이번 일만은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가족들은 전부 다 이 야곱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강 어귀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손이 들어오면서 밤새도록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라 그런데 이 호세아서 보면 천사라 그랬죠. 하나님의 천사 또 아니면 육신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차별로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웠다 그랬어요. 그래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죠. 그때 야곱이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티고선 자기가 지금까지 힘이 되었던 모든 것 정말 이제는 쓸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거 놓지 않겠다고. 그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란 고백 속에는 자기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속이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럴 때 그 천사가,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죠. 야곱, 넌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문맥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가 여호와를 이겼다 그랬는데 여호와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할 때 이 엘이 주어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너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고백하죠? 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요, 더 이상 예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변화가 됐어요. 환경도 변화가 없는데 변한 것이 있다면 야곱이 변화됐어요. 변화된 야곱,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그 야곱이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고 자기의 삶을 사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은, 어쩌면 야곱이 분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변화가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 나누려고 하는데, 야곱이 변화된 것은 세 가지가 변화됐어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자기 꾀와 자기 노력만 찾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야곱처럼 이런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삶이 정말로 야곱처럼 하나님께 큰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삶은 정말 옛날의 야곱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살펴본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3절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 에스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 것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은 밤새도록 레슬링을 했다 그랬어요. 누구와? 천사와. 얼마나 그 이 천사가 볼 때 야곱이 놓고 처절하게 싸우는가 하면, 이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도 잡히고 옷도 찢어지고 얼굴도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야곱이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자기가 버티고 있는 힘,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힘, 그것의 상징인 환도뼈를 쳐서 절게 된 거예요. 야곱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근데 동이 터오니까 자기가 이제 그 형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자, 에서가 바라봤어요. 에서가 봤더니 자기가 상상했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야곱은 꾀가 많아서 돈도 많이 벌고, 장자권도 뺏어갔으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많이 거느리고 오면서, 그리고 거들먹거리고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알던 쌍둥이 동생 야곱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얻어맞았는지 여기저기 피멍든 자국도 있고, 옷은 다 찢어지고 남루하고, 그 다음에 뭐 머리도 뜯겨가지고 뭐 없는 머리도 많이 뜯겨나갔을 수도 있겠죠.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리고 절면서 절뚝절뚝거리고 오는 야곱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야곱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에서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바로 이 에서의 마음을, 그의 모습이 에서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과 그를 보면서 그에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얼굴을 맞대고 울면서 서로 이 정을 나누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얻어맞아서 절뚝절뚝거리는 거예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팔자가 펴지면 좋은데, 머리에 머리기름도 쫙 바르고 옷도 아주 멋있는 옷도 입고 최신 뭐 메이크 있는 것도 입고, 그 다음에 구두도 반짝거리고 그러고 거들먹거리면서 걸어, 뭐 그런 어떤 좀 세상적으로 괜찮은 것 있으면 좋은데,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내 인생을 바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절뚝거리는, 지금도 바로 걸어갈 수 없는 절뚝거리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은혜 받은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모습이 없었다면 에서의 마음은 바로 야곱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야곱의 이 모습 때문에 에서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바로 에서의 마음 속에 들어옵니다.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된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에서의 마음을 바꾸고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그다음부터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담대해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도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요, 자기가 뭡니까? 자기 아내 중에 종들은 맨 앞에 그 아들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아들 거기 세우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뒤에 세우고, 얼마나 꾀를 많이 써요. 몇 대씩 나눠가지고 형이 또 뇌물을 받고 자기를 용서할 것인가, 별 생각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썼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 그 야곱같이 그렇게 야곱 없는 자, 성경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바뀌었냐, 담대해졌어요. 맨 뒤에 있던 그가 앞으로 나갔어요. 왜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이 모든 때와 이 모든 사람은 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또 하나 특징은 겸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바로 정말로 저주와 진노의 자녀밖에 되지 않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남에게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에게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절뚝절뚝 거리면서 일곱 번 절을 하면서, 일곱 번 절한다는 것은 양 다리와 손과 발과 이마가 땅에 닿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죠. 다섯 개의 접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고 한번 일어서고 일곱 번씩 그렇게 절뚝거리며 나가는 바로 그 겸손함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구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나가는 그 겸손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34장을 보면요, 야곱이요 안 쓰던 단어를 많이 써요. 은혜란 단어를 이 짧은 20절 속에 다섯 번 이상 써요.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습관처럼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구나, 모든 것이 풀려지는구나, 이 은혜가 내 삶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변화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금 형이 자기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 뭐냐면 12절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절하죠. 근데 이게 쉽게 거절할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가야 될 길은요, 직선거리는 한 800km 정도 되지만은 이 실제적으로 걸어가는 길은 1400에서 1600km 되는데, 어린아이도 있죠. 그리고 재산도 많죠. 거기는 도적도 많고 강도도 많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호위해서 인도해 주겠다고 형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은 야곱 얘기니까 별로 남의 얘기처럼 듣는데, 여러분 앞에 돈 1000만 원 준다고 내

하시는 거 딱 한 가지만 하라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도와주겠다고 할 때 거절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눈앞에 날 때 야곱은 거절했어요. 거절했던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조상의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말씀. 사실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는 건 그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었어요. 또 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형이 나를 지켜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좋고 야 이건 누가 비교해도 비교 불가한 그것이 있다면 선택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익과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와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항상 상치되어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 가운데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그냥 오신 분도 계시지만 고민하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갈까 말까? 가도 소용이 없겠지. 간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질까? 내 지금 환경이 뭐가 달라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 야곱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는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18절에 보면 평안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평안이. 여러분, 바다나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간 길은 형에서부터 문제지만은 이 라반 만났죠. 형에서 만났죠.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 너무 많았는데 정말 평안이 안전하게 온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말씀을 18절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제2차 포로기한, 바벨론에서부터 저 예루살렘에 갈 때 2차 포로기한 할 때 걸어갈 때 그가 아하와 관가에서 3일간 머물면서 금식했죠. 그 금식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스라는 왕하고 잘 통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요청하면 마병과 군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 한 1600km 되는 긴 길인데 4개월 동안 가야 되는 길인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도적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본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강도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게다가 이 왕이 준 보물이 참 많았어요. 성전에 넣을 금, 은, 그릇들 그 보물도 굉장히 많았어요. 도적질은 이거 돈 있는 걸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근데 그가 왕에게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평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왕에게 많이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왕에게 마병과 군대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왜 나한테 요청하냐? 이렇게 하면 무슨 말 할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 3일간 금식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왔어요. 편안한 길이 나에게 있어요. 유익된 길이 있어요. 정말 잘 되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손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 믿음의 이 용사들만 모아놓는 11장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보았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에 우리가 몇 가지, 18,000가지 정도 뭐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가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래요. 뭐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 수많은 선택 속에 내 앞에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이거는 정말 내 앞길이 열려진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드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을 때 거절할 줄 아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그 용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말과 생각과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내 행동

이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그 행동으로 결정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교만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책임진다 그랬어요?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전에는 자기 잔꾀로 살았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살았어요. 자기 예수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찮은 게 아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내 삶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삶.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참된 예배자로 그는 살기로 결단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엘이라는 것도 하나님이죠. 하나님, 엘로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가 형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형이 가는 길과 자기 가는 목적이 달라요. 형은 에돔 족속이 있었던 그 세일 땅으로 가고요. 이 야곱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숲곳에 잠깐 들렀다가 강을 건너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 세겜은요, 유명한 영적인 도시기도 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중요한 가나안 성읍이에요. 여러분께서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 자주 넘어온 곳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다 나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됐어요. 그가 하는 것이 자기가 장막을 친 곳을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세웠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제가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가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 속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현장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그 야곱의 그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것.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이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렇게 못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러나 여기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하나님,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겜 땅을 찾습니다. 세겜에서 나온 말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 수가성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찾는다고 예배에 대한 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 뭐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되지만 좀 어려운데, 예배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죽는 자리예요. 예배를 제사라고 하잖아요.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제사드린, 옛날에 제사드린 분이 있으면 제사상에 닭이 살아서 막 뛰어다니고 돼지가 살아서 돌아다니고 봤어요? 다 죽여요. 제물은 죽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산제물이 되라 그랬어요. 살아있지만 제물이 되라. 이 말은 뭘까요?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 예배를 통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예요?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예배 처소가 되고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된 여러분의 세겜은 어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는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0: 천국의 소망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바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내 삶의 현장이 되도록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해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 저녁을 찬양과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찬양사역자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죠? 이어지는 계속된 비 소식에 장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 우산 챙기랴, 또 습도가 높아서 찝찝한 그런 기분, 또 빨래도 잘 마르지 않는 그런 비 오는 날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반대로 비가 올 때에만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감성들이 있죠.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그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도 차분해지고 또 평안해지는 그런 기분도 드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장마 기간과 같은 멈추지 않는 비가 내릴 때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든든한 지붕 밑에 있을 때 그 빗소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든든한 지붕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떠한 장마의 기간도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위로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찬양하며 시간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든든한 지붕이 되시는, 든든한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7월 11일 김혜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금 시작합니다.

지선의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마커스 워십의 구원의 반석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벨기에에서 한국으로 국토 종주를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있었는데요. 네 명의 딸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아내 되신 분 또 남편 되신 분 이렇게 여섯 식구가 대한민국 땅을 국토 종주하기 위해서 벨기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섯 식구가 자전거를 타서 서울부터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도 국토 종주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한국인이어도 쉽지 않은 그런 여행인데 벨기에 사람이 한국말도 조금도 할 줄 모르는 벨기에 사람들이 그것도 여섯 식구가 어린 두 명의 딸들 조금 한 10대의 또 나머지 두 명의 딸들 총 네 명의 딸들과 함께 자전거로 이 국토 종주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섯 식구는 또 대한민국을 자전거로 국토 종주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이 이 국토 종주의 여정 가운데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와 한국은 정말 놀랍다. 한국은 진짜 천국인 것 같다. 그런 감탄과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족 식구들이요 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화장실을 공짜로 이용할 수가 있고 화장실이 심지어 너무나 깨끗하고 또 식당에 가면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반찬이 무료로 나오고 또 뭐 길거리에서 잠깐 물건을 두고 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 뭐 숙소를 예약하지 못해서 경찰서에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하니까 경찰분들이 직접 숙소를 또 잡아주시고 하는 그런 여정들 속에서 와 한국 정말 천국과 같은 나라다 그런 감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어서 그냥 일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외국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너무나 놀랍고 감탄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사회가 다른 이방인들의 시선 속에서는 그렇게 경험이 되어지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그러한 감사와 감탄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분명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텐데, 그들이 이 벨기에 식구들처럼 대한민국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감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천국이군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누리며 살 때 우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한 주 속에서 그렇게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요.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이자 61의 하나님의 나라, 피아 워십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렘넌트 워십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 시간 말씀 예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에스겔 3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 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에스겔서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것이죠. 그 가운데 이 3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바로왕을 의지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지만 앗수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제국들을 통해 앗수르를 치셨던 것처럼 애굽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앗수르가 멸망했던 것을 통해서 애굽도 멸망하게 될 것인데 이 앗수르의 죄악이 어떠한 죄악이었는가, 스스로를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여기고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그런 거대한 제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죄악을 오늘 10절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어떠한 경계선, 어떤 제한들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까지 넘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까지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흐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경계와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해주신 경계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설날이 되면 또 추석이 되면 연놀이를 가끔씩 또 하게 될 때가 있죠. 이 연을 날릴 때 이 연이 연줄에 연결돼서 이 연을 날리는 사람이 풀었다가 감았다가 하면서 연이 하늘 위에 계속해서 떠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연이 아 나는 이 연줄로 연결된 게 너무 갑갑해, 너무 싫어, 왜 이렇게 나를 제한하는 거야 하고 이 연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연줄이 끊어진 그 순간에는 연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연은 땅으로 처박히게 되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게 너무나 갑갑해, 나는 이 물이라는 정해진 선을 넘어버리고 싶어, 경계를 넘어버리고 싶어, 물을 떠나서 자유롭고 싶어 하면 물을 떠난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나무가 땅에 박혀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 싫다고 스스로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해주신 경계와 하나님의 질서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생명선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며 토가 굳어질 때 생명을 이루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경계를 지키고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경계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줄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실 때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질서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사랑교회 김예찬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Delilah then said to Samson, "Until now you have been making a fool of me. Tell me how you can be tied." He replied, "If you weave the 7 braids of my head into the fabric on the loom and tighten it with the pin, I'll become as any other man." Judges chapter 16, verse 13.
1: 델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를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사사기 16장 13절 말씀.
0: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쉽.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요즘 장마라 비도 자주 내리고 많이 덥죠. 그래도 우리나라엔 그렇게 엄청난 자연재해는 없는 편입니다. 베네수엘라 얼마 전에 그렇게 강력한 지진이 와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이 났는데도 뉴스에서는 더 이상 많이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엄청난 일들이 생기고 조금 있으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지요. 세상이 복잡해져서인지 요즘 건망증이 심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눈에 띕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자동차에 뭘 두고 온 것 같아서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다른 일만 보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든지, 지금 뭘 하려다가 막상 전화가 울려서 통화를 하고 났는데 내가 뭘 하려고 그랬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혹은 누구 이름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 얼굴만 생각나지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잦아진 걸 느낍니다. 제가 중증일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할까 봐요. 자, 잉글리시 바보 펠로시 오늘 주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Second chapter of Acts의 찬양입니다.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우리말 제목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Delilah had been trying to find the source of Samson's strength. Delilah가 had been trying, 애를 썼습니다. To find the source of Samson's strength. 삼손의 기운의 원천이 도대체 무엇인지, 삼손의 기운이 어디서 나오는지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After he had lied to her twice, 이미 여기서 he는 삼손인데 삼손이 her, 들릴라에게 두 번이나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들릴라가 이를 알고 희롱했다라고 그랬습니다. She began to be more persistent. 이제 다급해졌어요. 더 집요해졌습니다. 이 들릴라가 말이죠. Samson next lied. 자, 다음번에는 삼손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고 하면은 and told her, her 들릴라죠. 들릴라에게 말해줍니다. That 다음과 같이 if she wove his hair, 만약에 들릴라가 His hair, 삼손의 머리가닥. 여기서는 몇 가닥이라고 안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일곱 가닥이 나와요. 일곱 가닥을 들릴라가 배틀에 앉아서 참 배를 짜는데 삼손의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빼서 실에 섞어서 짜면 He would become like other men. He 여기서 삼손인데 삼손이 여느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특이한 힘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Delilah tried this. 들릴라가 참 이 방법을 또 시도해 봤죠. But Samson was still as strong as ever. 그런데도 삼손은 아직도 여전히 강합니다. 힘이 셉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Delilah began to cry. 이제 들릴라가 울기 시작합니다. And accused Samson of not loving her. 그리고 삼손을 비난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거짓말만 한다고 하면서 울지요. She pestered him day after day. She 여기서 들릴란데 pestered him 괴롭히고 매일 조릅니다. Day after day until he finally told her about being a Nazarite. 그러니까 삼손이 마침내 들릴라에게 말해주고 맙니다. 어떤 사실을요? About being a Nazarite.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And how his hair was a sign of his vow to God. 그리고 자신의 머리는 하나님께 맹세한 이게 표시라는 거죠. Delilah sent for the Philistine leaders. 들릴라가 사람을 보내서 블레셋 지도자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Had Samson's hair cut off. 그리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했어요. And turned him over to the Philistines. 그리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지요. The Philistines chained him. Him 여기서 삼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Removed his eyes. 그리고 눈을 빼고 and made him grind in the prison. 그리고 감옥에서 맷돌질을 하게 합니다. Delilah continued with a determination. 자, 집요하죠. 딜라일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다그칩니다. Some time passed. 시간이 좀 흘렀어요. The Philistines had lost interest.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흥미를 잃었습니다. And they went away. 그리고 자신의 길들을 떠났어요. Samson continued to want Delilah's love. 그러나 삼손은 계속해서 들릴라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She still intended to give him to his enemies. She, 들릴라죠? Still intended, 아직도 의도하고 있었어요. To give him to his enemies. Him, 여기서 삼손인데 아직도 삼손을 그의 enemies, 적들에게, 즉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의도하고 있었습니다. Perhaps she wanted to be rich. 글쎄요, 뭐 돈을 바라고 부자가 되려고 했는지도 모르지요. However, 그러나 she could not discover

his secret. She, 들릴라죠? 들릴라가 his secret, 삼손의 비밀을 discover,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Finally, 마침내, after she had persuaded him, 계속해서 들릴라가 삼손을 조른 끝에 Samson stopped. 삼손이 이제 멈췄죠. Opposing her. 그녀를 반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멈췄어요. He told her the truth. He, 삼손이에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사실을 말해줍니다. A barber shaved off his hair. 그러니까 머리 깎는 사람이 오더니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Then Samson woke up. 자고 있을 때 잘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깨어났습니다. He went out to escape. 달아나려고 그랬죠. As he had done in the past. 과거에도 그가 붙잡혔을 때 달아난 것처럼 이번에도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He did not know that the Lord had left him.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머리가 잘린 채로 힘이 없었던 거예요. But sometime after that, 하지만 얼마 시간이 흐르고 나서 his hair grew. 그의 머리는 자랐고 and his strength grew as well. 그의 기운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신 다음 우리 Praying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Lifeway Worship의 찬양입니다.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우리말 제목은 온 천하 만물 우러러입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and long-suffering attitude toward us. Thank you for your many reminders to serve and love you appropriately. Thank you that you give your love and your trust to us freely. Thank you for never abandoning u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for being so kind to us.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give us chance after chance to serve you.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Even as we test you time and time again, 저희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때로는 시험하는데도 Thank you that you did not give up on Samson.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But chose to continue to trust him with extraordinary strength. 정말 엄청난 기운을 주심으로 삼손을 계속해서 믿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and long-suffering attitude toward us.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many reminders to serve and love you appropriately.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give your love and your trust to us freely.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을 거저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never abandoning us. 우리를 정말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드립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오늘도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듣기 센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d before we sign off, let's take a look at the two names of people in the Bible.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3절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우리말로는 압돈, 그리고 힐렐입니다. 부자지간이에요. 압돈이 아들이고 힐렐이 아버지입니다. 자, 먼저 압돈을 영어로는 Abdon. 한 번 더요. Abdon. A-B-D-O-N. Abdon.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힐렐입니다. 힐렐. 힐렐.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힐렐.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everyone, how did you enjoy the show today? Please join us next week as we finish the story of Samson.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삼손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장마철 더워요. 여러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아름다운 고백. 설렘 한 주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사람의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잘 관리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정치와 경제 또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흐름의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지 못하고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생각해보면서 믿음의 끝을 염합니다. 아마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도 하나님 옆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끝을 염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미석의 부릅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웃기슬 여미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소유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이 기뻐할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고, 답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의리의 근본이요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또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바르고 또 성실하고 정직하고 덕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아 진리가 내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늘 주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 있고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주 국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부릅니다. 지저 솔라브미.

천사들의 목소리 같습니다. 우리 강주 극동방송 어린이합 청단이 불렀던 Jesus Love Me, 예수 사랑하심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그 목요일 날 청송에 있는 뭐 교도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예배에 참석한 그리 형제들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들으시고 마음에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말씀대로 해주신 대로 그 약속,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상급을 주심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시고 상급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상급을 주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죽고 죽은 후에는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죽어 지옥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사람은 죽고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면 믿음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자 어떤 한 수용자가, 아버지 제재 용서해 주세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가 크니까 다른 수용자들이 보면서 눈치를 주면서 야 조용히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이랬습니다. 그만 냅둬라. 그분이 이 세 가지 질문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언니 형제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고 내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사모하느냐, 나는 저 형제님이 복되다고 봅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형제는 그냥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행위대로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의존합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가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수가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우리는 늘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내 행위를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언제 생명이 끝나는 순간인지 모르지만 죽어 천국 간다는 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내가 그로 인해 상처를 입고 아프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구하고 정말 성실하고 인격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를 십자가 보혈로 바라보면서 그가 나에게 주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교정사고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입으로만 주여주여하고 범죄의 늪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아픕니다. 아버지요,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믿음의 반석에 서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사사기 시대를 합니다.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은혜라고 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고 영원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강성욱 부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에게 천국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이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배저출이 부릅니다. 나 주위에 살리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건강 조심하세요.

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

박신영와 함께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하입니다. 어느덧 한 해 반을 지나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번 달에는 또 남은 반년은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묵상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7월에 더위가 찾아오고 삶의 가뭄이 우리를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뿌리가 되신 생명수 되신 하나님께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겠죠.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의 삶은 푸르고 풍성한 결실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푸르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합니다. 오늘부터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씩 말씀을 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자 되시는 주님 세 곡 골라봤습니다. 드볼작의 시편 23편 이와 챔버콰이어고요. 그 다음에 존 러터의 시편 23편 이것도 오보에 같이 나오는데 주는 나의 목자 안산 실밥창단 그리고 나훈영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테너 강무림의 음성입니다.

세 곡 들으셨습니다. 드볼작의 시편 23편 첫 번째로 들으셨고요. 존 로터의 시편 23편 안산시립합창단 들으셨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강무림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주제로 한 세 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국립합창단,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윤화원 코랄, 세 번째로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안양시립합창단입니다.

예수님을 주제로 한 세 곡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국립합창단이었고요.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들으신 곡이 윤학원 코랄의 노래,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안양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스펠 세 곡 골랐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박신아 콰이어고요. 두 번째 들으실 곡은 내일은 난 몰라요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 세 번째로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입니다.

0: 아멘.
1: 가스펠 세 곡 들으셨습니다. 날마다 박신아 콰이어였고요. 두 번째로는 내일은 난 몰라요. 소프라노 한나영이었고요. 이 믿음 더 굳세라. 방금 들으신 곡 사랑의 교회 호산을 찬양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곡은 승리와 평화에 관한 노래 세 곡입니다. 승리의 주여 임하옵소서, 라이던 킹 지저스, 흑인 연가인데요. 이와 챔버 콰이어고요. 두 번째 들으실 곡은 저 성벽을 향해, 밴쿠버 시온선교 합창단.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뉴스데이, 하이든의 파워캔 미사 중에서 마지막 곡인데요. 퇴일조 소년 합창단 타펠 무지크의 합연입니다. 브루노 바일 집입니다. 세 곡 들으시겠습니다.

승리와 평화의 노래 세 곡 들으셨는데요. 승리의 주여 이마 없어서 이와 제목하여 그리고 저성벽을 향해 밴쿠버 시원선교 합창단 방금 들으신 곡이 파워캠메스 중에서 아뉴스데이 하이든 곡이죠. 브루노 바이리지어는 틀저 소년 합창단이었습니다. 성화산책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두 곡만 들으시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잘 드시고 수면도 충분히 하시고 적당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곡인데요.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주제로 한 노래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베이스 김요한 그리고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소프라노 문흔희의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성화산책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편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

그래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내 삶의 목적지는 어딜까? 고민하며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곁에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가장 먼저 그분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저 오래전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사건이었음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이죠. 마치 조각가가 거친 돌덩이를 다 다듬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일상의 선택들을 다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고집이 조금 꺾이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 대신 용서의 마음이 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손길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우리답게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찬양 세 곡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러빔의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리의 예수 닮기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늘아버지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귀한 보석을 화려한 보석함에 담아서 선물을 해줬는데 아들은 그 함을 열어서 보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겉에 화려한 보석함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자랑하고 이렇게 보내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유, 처음에 이뻤는데 더 이상 이쁘지 않아 하고 구석에 던져준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직 보석 안 열어봤어요. 보석함만 보고 그런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냥 그

현상들만 보면서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런다면 진정한 선물이신 성령님은 뒷전이 되는 것이겠죠.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우연히 보석함을 열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보석함 겉모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진귀한 보물을 발견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참 보물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상진의 소중한 보물, 예람 50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홍지승의 보물.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상진의 소중한 봄을, 예람오십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홍지승의 봄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회심 이후에 자신의 명예로운 정치 경력을 다 버리고 노예제 폐지라는 험난한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윌버포스에게 야 그건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야 하지마 라면서 말렸지만 윌버포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약자에 대한 긍휼이라는 형상을 자기 삶의 목표로 삼으며 달려가기 시작했고 18년간의 노력 끝에 노예 매매 폐지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22년에서 23년의 노력으로 세상을 떠나기 불과 사흘 전에 노예 해방 법령을 통과시키는 소식을 듣고 생을 마감한 그런 인물이죠. 그렇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내를 구하면서 자신의 뜻을 꺾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윌버포스는 개인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윌버포스에게 단순히 능력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동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정다은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김광현의 심장의 노래 소리보기에 예수의 심장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정다은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김광현의 심장의 노래, 소리보기에 예수의 심장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은 평생을 죄악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대서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을 만난 그는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뉴턴이 짓밟았던 수많은 영혼, 노예들을 가지고 막 짓밟았던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후로 뉴턴은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평생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잊지 않고 살았던 뉴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남은 생애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바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뉴턴이 작사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 인간의 내면을 뒤흔들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와 같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생생한 증인들이 다 되시길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찬송가 밴드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송가 밴드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붐은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수용소의 끔찍한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힐 뻔했지만 그럴 때 오히려 성령님께 간절히 매달렸고 성령님께서는 원수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빚어 가셨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는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나치 간수를 직접 찾아가 용서의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성령님께서 코리의 내면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실제가 되게 하셨고 그녀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형상으로 조각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정신호의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 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서머 스페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강신연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썸머 스페셜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찬양은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지존하신 주님 앞에 들려드렸습니다. 전하세 예수 7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어제 썸머 스페셜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배 찬양들도 좀 마찬가지로 좀 저희들이 처음에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찬양들을 좀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이죠. 올레션스 찬양, 경배와 찬양에 지존하신 주님 앞에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들어도 참 은혜롭네요. 강주현의 썸머 스페셜,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예배 찬양들로, 그리고 예배팀들이 발매한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도 저의 멘트와 이야기들보다는 찬양들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참미 워십의 의존 재건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잔치 공동체의 다시 밤이 없겠고, 그리고 방금 선 찬양은 홀림패트의 찬양아리였습니다. 예배 찬양 실황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듣고 다녔던 것 같아요. 카세트앱에 아까 처음 들려드렸던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곡을 이제 카세트로 이렇게 들으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찬양들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에 그 학교에 가는, 제가 학교를 좀 오래 가야 됐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그 길이 지금 보면 예배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려서 뭐 예배다 보다 이런 거를 자세하게 알기보다는 찬양이 좋았고, 그래서 듣고 다녔었는데, 예배 찬양들은 정말로 그 찬양을 들음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예배 현장으로 바뀌는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강준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썸머 스페셜로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찬양 이어갈까요? 피아워십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김윤진의 바라옵니다까지 세 곡의 찬양 듣고 올게요.

히어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김윤진의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랑.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휴가 얘기를 어제부터 하고 있는데요. 휴가 가시면 예배 어떻게 하세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주의를 피해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근데 또 직장인들은 주의를 껴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가족끼리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현지에 있는 교회를 찾는다든지 하는데, 저는 지금은 아닌데요, 혼자 여행 다니고 그럴 때는 그냥 정말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뭐 이렇게 골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좀 시골 교회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막 낯선 이제 외지인을 막 환영하시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전까지 익숙했던 어떤 모교회라 그러잖아요. 내가 늘 다녔던 교회랑 다른 환경에 낯설지만 되게 좀 신선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를 끄는 거는 그 시골 교회들은 지금은 더 심하지만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권사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예배드리는 거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청년 같은 뜨거움은 없죠.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서 기도하셨을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교제, 그것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뭐랄까, 우리가 늘 들었던 화려한 음악이 아니라 피아노 반주에,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성가대 찬양에, 그 많은 어르신들의 찬송가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오히려 감동이 됐던 기억들이 있네요. 여러분들 꼭 휴가지에서도 주일 예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정말 오래된 찬양이죠. 우리 함께 기도해 부흥 2000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참 이 배경의 소리도 전 너무 좋거든요. 네. 아주 단순한 멜로디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자라는 이 찬양이 이 고백이 하나님이 그 고백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주님 안에서 한 자녀이고 또 한 교회인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달빛 가스펠은 당분간 극동방송과 함께 썸머 스페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 거고요. 보다 많은 찬양들, 좋은 곡들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되시고요. 그리고 이 여름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승리하시는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또 바라봅니다. 저는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워시퍼스의 찬양 준비해놨습니다. 나의 바라는 한 가지 고백, 이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 예보 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세상의 소음은 잠시 멈추고 오직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의 평가, 세상의 뉴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짓누르는 걱정의 소리까지. 네, 하지만요, 주일은 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주님만 빌리는 시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가장 낮고 고요한 자리에서 주님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내 아픔보다 깊은 주님의 사랑, 내 고민보다 넓은 주님의 계획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서 파도처럼 나를 덮어주니 나는 다시 주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됩니다. 네, 주님만 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것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으시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네,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되 내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 가족들과 그 짐승떼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때 그가 자기 형제들 중 다섯 사람을 가려내어 바로 앞에 세우니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그대들이 생업이 무엇이뇨 하고 물었다. 이에 그들이 바로를 향해 당신의 종들은 가축을 넓어는 목자들이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또 그들이 바로에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극심하여 당신의 종들이 양들을 먹일 초원이 모두 사라졌으므로 이 땅에서 머물고자 들어왔사오니 이제 부디 당신의 종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은즉 애굽 땅이 그대들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곳에서 살게 하되 고센 땅에서 살게 하고 그대가 그들 가운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알면 그들로 나의 가축들을 돌보는 자들이 우두머리로 삼으라 하고 말하였다. 그 후에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안으로 모셔 바로 앞에 세웠다. 야곱이 바로를 위해 복을 빈 후에 바로가 야곱에게 그대의 살아누린 세월이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물으니 야곱이 바로에게 나의 장막에서 머문 세월이 130해이나 나의 살아누린 세월은 짧고 사나운 날들이며 나의 선조들이 그들이 장막에 머물며 살아누린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다시 야곱이 바로를 위해 복을 빌고서 바로 앞에서 물러났다. 이에 요셉은 바로가 명한 바대로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애굽 땅에서 한 소유지를 주되 그 땅에서 가장 좋은 람셋을 그들에게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돌보되 자기 아버지의 온 집을 먹였고 어린 아이들이 입에 들어갈 떡까지 나누어 주었다. 기근이 더욱 혹독해지자 마침내 온 땅의 량식이 사라졌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모두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이에 요셉은 사람들이 사가는 곡물이 대가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은을 모조리 거두어 두려 그것을 바로의 궁에 들여 놓았다. 마침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운이 동나니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어 운이 동이 났으나 이제 우리가 당신 앞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요셉은 너희 운이 동났으니 너희가 너희의 짐승을 내면 너희 짐승이 대가로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들이 자기들이 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오니 요셉이 말이나 양이나 소나 나귀 등을 받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량식을 주되 그 해 동안 그들과 모든 가축이 먹을 거리를 주었다. 그 해가 지나고 이듬해가 되자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내 주 앞에 감출 수 없는 바 주께 가져올 운이나 짐승이 모두 통났으니 이제 우리의 몸과 땅 말고는 우리 주 앞에 가져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땅이 당신이 눈앞에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먹을 거리로 사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땅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땅도 황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바로의 소유로 사들였으니 이는 기근이 그들에게 너무나 혹독하므로 모든 애굽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모든 땅들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이 애굽의 한 경계에서부터 다른 경계의 백성들을 이 성읍 저 성읍으로 옮겼다. 오직 제사장들의 땅은 그가 사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제사장들이 바로에게서 지정받은 소유지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가 그들에게 정해준 녹으로 살았으므로 자기들이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요셉이 백성에게 분부하였다. 보라, 나는 오늘 너희와 너희 밭을 바로의 소유로 사들였다. 여기에 너희를 위한 씨앗이 있으니 너희는 땅에 뿌리라.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5분의 1을 바로에게 드리고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고서 밭의 뿌릴 씨로 사용하고 또 너희 자신과 너희 집안과 너희 자녀들이 먹을 거리로 삼으라. 그러자 그들은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였으니 우리로 우리 주의 눈앞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에 요셉이 오늘날까지 애굽에서 시행되는 토지법을 세웠으니 곧 소출이 5분의 1이 바로에게 속한다는 것이었다. 바로의 것이 되지 않은 것은 오직 제사장들이 토지뿐이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 곧 고센 땅에 거주하되
그 땅에서 소유지를 얻으니 그들이 매우 많이 불어나고

늘어났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회를 살았는데 야곱의 날들 곧 그가 살아 누린 세월은 147년이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다가오자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당부하였다.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너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내게 인자와 성실을 베풀 것을 약속하라. 부디 너는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게 할 것이며 나를 애굽에서 메고 가서 조상들이 묻힌 곳에 나를 묻으라. 이에 요셉이 내가 당신이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야곱이 그에게 너는 맹세하라 하고 말하니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였고 이스라엘이 그 침상 무리에서 경배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47장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거의 됐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야, 저 대한민국 저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 말씀이 뭐인데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우리한테 전할까. 하루 이틀 지나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한다는 길이 안 보였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울면서 찬양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의 삶이었고 나의 기도였습니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가 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정말 저 땅에서 복음이라는 조차 하나님이란 조차 모른 채 알지도 못하지만 죄를 지어왔고 내가 아파도 아픔을 헤아릴 수 없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했던 건데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고 굳어질 수밖에 없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마음이더라고요. 마음에 와닿았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500장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저 북한 땅 죽어가는 저 땅에 누가 가랴 생명줄 건져라 펑펑 울었습니다. 나의 마음에 저 북한 땅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게 되어서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계속 기도 자리에 어느 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안 갈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 자리에 앉혀주시더라고요. 끌려갔죠. 그래서 끌려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그냥 중얼중얼 했는데 한 20분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 나한테 부어주셔서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다시 와서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나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분을 이곳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와 같은 아이들이 이 중국 땅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를 마음에

받았습니다. 기도 자리에 계속 앉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이 기도를 시켜주셨고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3개월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오기 전에 제가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이 꿈에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매일 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직접 꿈속에서 오셨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거를 네가 따라해라. 근데 이렇게 철없는 이 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따라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나는 꼭 성경책에서 나는 받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아니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말을 해. 아니에요, 싫어요. 막 이랬어요. 다음 날에 하나님이 또 꿈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얘야,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봤더니 말씀이 38번째 그 병든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선교사님한테 막 달려가서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어제 하나님이 꿈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선교사님이 응답 받아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됐고 저는 말씀이 갈급했어요. 그 큰 나라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려면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여관에서도 자기도 하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꿈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얘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평안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막 가는데 쿤민 쪽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일행이 있었는데요. 일행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교대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갔어요. 숙타레스를 타고 가는데 군대들이 정을 메고 차단봉을 다 가려있는 곳을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신분증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차문을 열고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국말을 할 줄 알았지만 말을 안 했어요. 그때 기도를 했죠. 근데 그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의 입술에는 하나님, 하나님 이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간절하게 찾게 되더라고요. 더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소리도 안 나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고 이 소리를 외쳤어요. 군대들이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하는데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언니가 중국에서 2년 정도 산 언니가 있었는데 중국말이 매우 서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야. 근데 우리 지금 장사하러 가는데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문 닫아 하고 스타렉스 문을 쾅 하고 닫았어요. 빨리 가자 하고 그 운전수 보고 말해서 달렸어요. 뒤로 돌아서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메고 있었는데도요, 지나간 동안 총을 딱 메고 우리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왔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다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태국으로 오는 기간에 우리는 10시간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을 도착했어요. 우리가 도착한 거는 경찰서예요. 경찰서에서 우리를 이끌고 간 것이 감옥이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도 단 한 번도 감옥에 생각도 못 해보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나에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말 북한에 못 사는 나라, 저 나라에서 온 것이 죄구나. 그렇게 저희들은 21일 만에 대한민국을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하나원이라는 곳에 2개월 반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매일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 나가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데 내 동족들, 같이 넘어온 고향 여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했던 기도.

속도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9개월 동안을 쌓였어요, 제가. 그렇게 쌓였지만 하나원에 와서 2개월 되니까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39인데 이 나이에 내가 뭐 학교예요? 돈을 많이 벌게요.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을 섬길게요. 이런 마음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일을 하자고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곳은 건설 노가다 현장이었습니다. 한해 뒤에 저에게는 돈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빚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마음이 아팠어요. 와,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고 칠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죠. 그때 다시 돌아봤죠. 처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기도시켰던,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셨던 그 땅으로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서 회복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하고 내려놨더니 어디로 불러주셨냐면 정신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정신대를 이끌었어요. 그때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문제는 등록비였어요. 등록비를 낼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마지막 등록금 마무리하는 날인데 학교에서도 조급해서 계속 문자 거고 전화가 빨리 등록금 내세요. 이 등록금 안 내면 탈락인 거예요. 오후 4시면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오후 2시에 정말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저 금주를 가는 저 북한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기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먹을 것이 없어 탈북해 나온 저 중국 땅의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탈북해 나온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단지 예배당에 나오기 위함이 아닌 것 여러분 모두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일주일 동안 세상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마음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새 생명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혹시요, 지금까지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오시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주님의 가장 귀한 걸작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십니다. 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듬뿍 받아 누리시고요.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에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에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사무엘 베케트의 대표 희곡 중에선 승부의 종말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지구가 배경인 희곡인데요. 쓰레기로 가득 찬 집안에 유일하게 생존자 몇 명이 남아있지만 이들에게 희망은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집 밖은 온통 사막으로 뒤덮여서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죠. 이런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누워 죽기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바깥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쓰레기통 안에서 숨어 사는 사람도 있었죠. 등장인물들은 연극 내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엔 막을 내립니다.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도 외면한 사람도 결국은 이미 끝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인생은 끝난 게임처럼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으로 베케트가 썼다는 희곡인데요. 연극 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대사로 종종 등장합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도 이런 비슷한 의미로 인생을 물가에 던진 돌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유유히 나라도 가고 물가에 파동도 일으키지만 이내 조용히 가라앉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이라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에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고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을 알고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소망을 붙들길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생명의 길목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변화의 역사, 갑자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5절이지요. 그의 귀가 열리고 해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변화는 즉시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이죠. 예수만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술 먹던 사람들이 끊어야 되지. 담배 피던 사람도 끊어야 되지. 마약을 먹던 사람도 끊어야 되지.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불신이 믿음으로 변하고 구두쇠가 주는 자로 변화가 있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느냐?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라.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사랑해주고, 굶는 사람 먹을 거 주고, 이런 열매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구원받고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3절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씨, 김 씨, 박 씨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혀가 풀렸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가 갈라짐 같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0: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3대 성악가인 호세 카레스라고 하는 사람, 41살 때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위대한 성악가가 잃게 된 것을 모두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호세 카레스는 성경의 히스기야의 왕을 문득 떠올랐다고 하죠. 히스기야가 병 걸려 죽게 됐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시오. 저의 생명을 조금만 더 허락해 주소서. 남은 삶을 통해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일에 제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호세의 카레스의 병을 고쳐주셨죠. 적당한 골수를 찾아 이식을 받았고 화학치료에 부작용도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카레스는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공연의 수익의 절반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병이 생길 때도 또 병이 나을 때도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누었던 호세 카레라스의 찬송,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이성악가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조금 전 올려드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이번에는 우리말 찬송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다니엘 9장 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불의를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초신하고 반역하며 당신의 계명과 규례에서 빗나갔습니다. 다니엘 9장 5절의 말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법도와 규례를 떠나 범죄하고 패역하며 행악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념 갈등과 분단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중

0: 하며 피 흘리게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루려 했던 교만과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지도자들이 가졌던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잘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한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 사람의 생각과 방법, 그 계획을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주님의 공의와 사랑과 완전한 은혜 가운데 남과 북 가운데도 복음 통일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고백인 아멘이라는 화답으로 함께해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잔잔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오늘도 그 평안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녘 주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당장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금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단을 통해 더욱 굳건하게 나아가는 그렇게 바로 서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정금같이 나아오는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는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제사장의 국가가 되는 한반도 땅을 그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딸 김은희 자매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어머니께

오늘도 그리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불러봅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언제나 마음만 있으시고 걱정해 주시던 어머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남편이 핍박으로 가정을 떠나 중국으로 올 때 저는 차마 어머니를 찾아뵙고 인사 한마디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아픔을 드릴까 두려웠고 이 기약 없는 길이 무서워할지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몰라 그 선택 앞에서 홀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다면 아마 저희 아기를 막아나셨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마음 편히 머물 곳 없던 그때 떠날 결심을 하면서 어머니께는 그저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소식 한 장 전하지 못한 채 눈물과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고통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맸던 저에게 하나님은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제야 제가 의지할 것 저희 참된 주인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어둠 속에서 거대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의 모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어머니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정녕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님께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어머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엄마와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꿈결에도 보고픈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김은희의 자매의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핵심 주제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성도는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특권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휘장, 곧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열린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예배 행위를 넘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약속하신 주님은 신실하심으로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장차 완성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서로를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는 구원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그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자주 모여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거죠. 공동체 예배와 교제는 신앙 성숙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은 당시 수신자들이 겪던 박해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핍박의 두려움이나 생업의 걱정으로 공동체 모임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예수님의 피로 열린 담대한 길을 기억하며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나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 구원을 얻은 진리를 알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 죄를 속할 다른 제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단번에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드려진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오직 무서운 심판과 불의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구약의 예를 들어 그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모세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질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더럽게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서웠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업신여기고 복음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더 이상 거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다는 표현은 성령의 감화를 거부하고 그분의 사역을 무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결국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라고 단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여기라 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경고는 단순한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목회적 권면입니다. 저자는 당시 수신자들이 이미 배교했다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그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수신자들의 과거의 믿음과 인내를 칭찬하며 다시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끝까지 인내하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 단락은 앞선 경고와는 달리 격려와 위로의 말로 마무리됩니다. 자, 경고와 권면을 병행하는 방식은 히브리서 저자의 전형적인 논법으로서 두려움을 일으켜 마음을 각성시킨 뒤에 소망으로 회복시키는 균형 잡힌 목회적 접근입니다. 자, 먼저 저자는 수신자들의 과거 신앙 경력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통해서 그들이 신앙 때문에 겪었던 박해와 시련을 잘 이겨냈던 경험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기서 빛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로서 신앙의 시작점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 신앙으로 개종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인내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자로 간주하며 심한 모욕과 조롱, 사회적 배척을 가했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모욕과 환란으로 구경거리가 되었고라는 표현을 통해 공개적으로 신앙을 조롱받고 수치당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특히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고 자기 소외를 빼앗기면서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감옥은 음식과 생필품이 제공되지 않았기에 수감자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공감이 아니라 위협을 무릅쓰고 직접 찾아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적극적인 섬김이었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 사랑이 실제로 실천된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저자는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격려합니다. 즉,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이 받을 보상에 관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용기를 잃지 말아라 라는 위로를 넘어서 이미 보여준 믿음의 담대함을 계속 유지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자니라. 이렇게 선언하며 수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이는 그들의 신앙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과거의 믿음과 인내를 기억하고 현재의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론적으로 이 단락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과거 인내를 기억하고 장차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목회적 위로와 소망의 교훈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며 믿음의 본질과 믿음으로 살아간 성경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11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저자는 믿음을 소망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믿음이 장래의 목표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의미의 실체와 주관적 의미의 확신, 이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믿음은 허상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를 주관적으로 확신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실체는 온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종합해서 살펴본다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온전한 구원이 결국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실제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거나 인간의 눈으로는 볼수 없는 초월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는 입증이나 확증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따라서 믿음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초월적이어서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이어서 1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창조 때부터 노아 때까지 믿음의 본이 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의 피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인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에녹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음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존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큰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주를 지어 자기 가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어지는 11장 8절에서 22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나이가 많았지만 믿음으로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라의 몸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수 없는 자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지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음에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곳,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손을 이루실 것을 믿었고요.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아갈 것과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자기 뼈를 그곳에 매장해 달라고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 27절은 모세의 믿음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자, 모세는 성장한 뒤에 믿음으로 애굽 바로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막강한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잠시 즐길 수 있는 죄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이 주실 상만 바라보며 애굽의 온갖 재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모세는 또한 믿음으로 애굽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신뢰하며 인내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믿음으로 가치 있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당시 고난을 겪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큰 격려와 신앙의 지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초태생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포로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믿음으로 사자 우리와 불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잔인한 고문을 견뎌냈으며 이는 더 좋은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은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가난과 고난을 겪고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랑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한 것입니다. 한편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쉽게 믿지 못하고

0: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모든 공로를 이들에게 돌리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관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믿었는가입니다. 이 인물들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완전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련과 단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뢰와 순종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즉,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순금처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 마음껏 모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그 참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2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어제에 이어 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20에서 80mm로 평안도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로 황해도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강릉과 광주, 목포가 26도, 함흥과 서울, 대구, 부산, 여수, 포항이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개성, 춘천, 대전이 24도, 신의주가 23도, 청진 22도, 해산이 2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 38도, 대구 35도, 함흥과 강릉, 대전이 34도, 춘천과 광주가 3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제주가 32도, 강계와 개성, 목포가 31도, 해산 30도, 신의주가 28도, 청진이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에서는 비 소식도 함께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날씨는 흐리지만 우리 삶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만은 화창하고 빛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오늘 올려드렸던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그리고 또 목사님 통해 전해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상한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시며

우리를 단련하시며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과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84장, 새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통합찬송가 484장, 새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사랑의 교회 김은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밤 저희 개개인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밤새 잠 못 이룬 사람도 있고 환난과 슬픔을 당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날 우리를 위해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이 땅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저녁을 맞이할 때까지 주님께서 평안함으로 지켜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원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원래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 미디안 광야 또 여기 아말렉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아말렉하고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그 광야에서 아말렉하고 전쟁 치렀는데 이들이 그 유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낙타 타고 다니면서 그 노력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그 부리가 메뚜기. 메뚜기 자체만 해도 농산물, 농사 잘 지어놓으면은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막 나타나가지고 다 먹어치우면 농사 지은 게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근데 이 족속들이 베두인들, 아말렉, 미디안, 이 족속들이 메뚜기처럼 그렇게 떼를 지어가지고 낙타를 타고 이스라엘을 침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철 되면 오는 거죠. 그래서 추수한 거 다 뺏어갑니다. 토지의 소산, 양, 소, 나귀 이런 것들 전부 다 싸그리 약탈을 해 가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숨겨놓은 거 몰래 가져다가 먹고 이제 그랬는데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부르짖겠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오늘 그 앞에 부분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는다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애굽에서도 종로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저들 이끌어내고 또 나중에 그 사무엘서에도 보면 그 블레셋한테 갑질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또 나타나가지고 사무엘도 일종의 사사라고 볼 수 있죠. 사사 마지막.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는 회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질문형 기도를 많이 좀 해보세요. 제가 철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 있잖아요. 저는 주로 철야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야한 것 같이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철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그러면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철회하는 방법은 자기 전에 밤에 이제 기도하는데 질문형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기도원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무슨 성경을 읽고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 왜 그래요?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형 기도를 해요. 질문형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답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답변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용히 잠잠히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공통적인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그 방법이요, 큰 일을 하는데 작은 걸 통해서 이루셔요. 항상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한번 보세요. 큰 일을 하는데 사람 숫자로도 세지 않았던 아이,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 이분도 어른한테는 안 될 텐데 그걸 가지고 5천명, 만명을 다 먹이고도 열두광주에 남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나만 장군의 그 병을 고치는데 대단한 것을 동원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 그냥 될 것 같지 않은 말, 요단강에 가서 7번 장거라는 거, 예? 그 사소한 처방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길 때도 다윗을 통해서 이기는 걸 보면은 작은 걸 통해서 큰 걸 하셔요. 그러면서 꼭 하나님을 나타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300명하고 나가는데 이 300명하고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확실한 걸 구합니다. 진짜 이 300명으로 가서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좀 제게 확신을 달라고 해서 여기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미디안 진영의 이 기도원이 자기 휴하의 사람을 데리고 정탐을 들어갔을 때 그 미디안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게 사사기 7장 13절에 나와요.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즉, 미디안 사람들의 그 진영에 이른 즉, 그 미디안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꾼 걸 말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 아주 사소하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게 기도원의 군대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그냥 우리 진영을 치는데 무너지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군이 하는 꿈의 얘기를 듣고 기도원이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제 네 번째 표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로 재물을 연락하신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초자연적인 현상, 이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되는데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도원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사람, 다른 사람, 저 적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함으로써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환경, 사람. 여러분이 진짜 무슨 일, 중요한 일을 할까 말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를 구하는데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정말 확

0: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러면 뭐 의심할 데가 없죠. 예. 그만큼 완벽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복을 한번 찾아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환경을 조성해서 여건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거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나 타인 통해서 도움을 받든지 어떤 이야기를 듣든지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도 될 거라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영어로 들려요? 한국말로 들려요? 큰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속삭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알아요. 진짜요. 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들어보면 알아요. 그분의 음성인지 아닌지 들어보면 알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춰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 확신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기도원이 은신처에서 숨어 있었어요. 자기에게 이런 가능성, 이런 잠재 능력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어떻게 생존하기 위해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큰 용사여 하고 그를 그 은신처에서 끌어내잖아요. 지도자로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이끌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이 기도원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줄여가도 기도원이 그거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심을 하는 거지 뭐. 진짜 사람이 뭐 많다고 되나? 내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하나? 하나님의 하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표징을 보여달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었던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워내가지고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원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505장, 새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통합찬송가 505장, 새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애들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준비로 분주하죠. 사실 여름 성경학교 정말 중요합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여름 성경학교에서 은혜 받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선생님들이 들려주신 성경 속의 인물들의 얘기는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주죠. 또 재미있는 오락 시간, 맛있는 간식 시간, 또 점심 시간에 먹던 국수 등 아직도 기억에 새로운데요. 자녀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면하시고요. 또 직접 성경학교 선생님으로 도우미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힘든 시대에 교육만큼은 특히 기독교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주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를 교회력에서는 비축제기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교회와 신앙의 성장이 힘쓰는 때죠. 곧 교회마다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는 신앙 성장과 성숙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일곱째 주일이고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한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 창세기 18장, 골로새서 1장,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서 믿음의 전진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7월 13일 월요일에 유재기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9년 7월 13일에

농촌운동에 평생을 바친 유재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경북 영주 출신으로 1934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경상북도 칠곡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농민들의 문맹 퇴치, 농촌 개몽을 위해 힘쓰게 되죠. 유재기 목사님은 장로교 총회 농촌부를 신설하도록 하고 농우회를 조직합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농촌 연구 모임이었던 농회를 비밀 결사라는 이유로 관계자 모두를 체포했고 그때 유재기 목사님도 함께 검속돼 모진 고문과 함께 옥고를 치릅니다. 유재기 목사님은 해방 후 상경에 흥국 형제단을 조직하고 농민 복음학교를 세워 농촌운동과 민족운동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러던 중 과로로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9년 7월 1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에는 이준 열사가 순국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헤이그 밀사 사건의 이준 열사가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7년 7월 14일 순국했는데요. 헤이그 밀사 사건이 교회를 중심으로 계획됐고 이준 열사가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준 열사는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의 지도를 받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국내에 전해준 것이 바로 헐버트 선교사님이었는데 헐버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은 헤이그의 밀사를 파견하기 위해 힘쓰죠. 이 같은 노력이 열매를 맺어 고종이 이상설을 정사로 이준을 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상설과 이준은 러시아를 거쳐 헤이그로 가게 되는데 러시아에서 전 러시아 공사관의 참사관인 이위종이 합류하게 되죠. 이들은 헤이그에서 한국이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 대표들의 반대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좌절되자 이준은 현지에서 순국했던 것이죠. 이준 열사의 순국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1995년 8월 5일에 이준 평화박물관이 개관됐는데 이준 평화박물관은 이준 열사 일행이 묵었던 호텔을 구입해서 박물관으로 꾸며 많은 사람들을 찾게 하는데요. 이준 열사가 지금으로부터 119년 전인 1907년 7월 14일 순국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에는 황광은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70년 7월 15일에 이 황광은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사회사업, 기독언론, 아동문학, 보이스카우트 운동, 청소년 운동 등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이죠. 해방 후 YMCA 간사로 일하면서 공민학교를 만들어 결식 아동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이들을 가르쳤는데 이때 황 목사님은 난지도에 삼동 소년촌을 만들었고 지금도 YMCA에 의해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광은 목사님은 6.25가 일어났을 때도 서울에 남아 고아 30명을 돌보았고 일사후퇴 때는 고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피난했는데요. 황광은 목사님은 1963년에 일어났던 전국 복음화운동을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황광은 목사님은 심장병으로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70년 7월 1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7월 15일 수요일에 신가정이 창간된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 잡지로 신가정이 1921년 7월 15일 감리교 빌링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창간됐고 1936년까지 무려 15년 동안 월간으로 발간된 잡지입니다. 기독교 가정을 위한 최초의 잡지였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에는 로잔 국제복음화대회가 열렸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74년 7월 16일 스위스 로잔에서는 로잔 국제복음화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로잔 국제복음화대회는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진영이 한자리에 모여서 복음주의 신앙 고백을 집약한 로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잔 선언은 세계의 복음주의적 교회와 선교기관들의 기본 지침이 되고 있는데 저희 극동방송도

이 로잔 선언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날 7월 16일 목요일에 신생명이 창간된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 잡지인 신생명이 1923년 7월 16일 창간됐는데요. 그 당시 한국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문서 선교운동 기관인 조선기독교 창문사가 조직됐는데 신생명은 그 첫

일깨우기 위한 잡지였다는데 그 의미를 둡니다. 7월 17일 금요일에는 황성택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약칭 예성의 총회장을 여러 번 역임했던 황성택 목사님이 1979년 7월 17일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황성택 목사님은 함경남도 이원에서 출생해 경성 성서학원, 오늘날의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36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황성택 목사님은 신의주 서부 성결교회를 개척했고 해방 후 월남에서 성결교회의 모교회인 무교동 중앙성결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성결교가 기성과 예성으로 분열될 때 황성택 목사님은 복음진리 수호 동지회 부위원장으로 예성 측의 지도인물 가운데 한 분이 되셨고 총회장을 세 번 역임하셨습니다. 그 황성택 목사님이 1978년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그 다음해인 1979년 7월 17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29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에 북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북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 8천 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21장 5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형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템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양심이 찔리움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살찌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생각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옛일에 묶여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 사람이죠. 오늘 주일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내가 영으로, 하늘소리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위로를 주는 음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 여배우인 라이자 미넬리에게 한 기자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넬리는 감자를 이용한 여러 음식들의 이름을 말하며 그 음식들을 좋아하는 이유에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음식들을 먹으면 따스한 어린 시절이 생각나요. 저를 위로해주는 음식들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가장 힘든 시절에 먹은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표현하는데 이 인터뷰 이후로 컴포트푸드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소울푸드가 힘든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면 컴포트푸드는 기쁨과 추억을 되살려주는 음식입니다. 사람은 음식과 글, 노래 등 다양한 예술을 통해 기쁨을 느끼고 위로받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며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됐던 찬양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뻤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순간을 잊지 않을 때, 그런 위로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때,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기쁨과 위안이 되는 좋은 찬양, 좋은 말씀, 좋은 순간들을 붙들며 더 좋은 나날을 허락하실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기쁨과 위안이 되는 좋은 순간들을 간증하며 살게 하소서. 신앙생활을 해오며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됐던 말씀과 찬양을 찾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리 아하크로스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테너 오영훈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새로운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별은 낮에도 있는데 유독 밤에 잘 보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는 이게 잘 들리지 않다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절망스러워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클리어하게 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특히 하나님의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인데 그 인생이 정말 힘들었어요. AD BC가 오래됐죠. 한 26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당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멸망시키면서 많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에스겔은 그때 20대 중반의 청년의 나이로 포로로 끌려가서 40대가 되도록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사랑하는 아내도 세상을 떠납니다. 나라도 망했는데 아내도 죽었습니다. 가정도 붕괴되고 조국을 잃은 에스겔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에게, 절망을 지나고 있는 에스겔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교회에서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 앞에 데리고 가셔서 에스겔에게 가만히 보라고 하셨는데 동쪽을 향한 성전 문은, 앞문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이용하셨던 바로 그 문입니다. 성전 앞문에서 바로 난 그 물이 처음에는 동으로 흐르다가 방향을 바꾸어 남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그 성전 문 앞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물이 스며나왔다는 히브리어 파카는 마치 쏟아져 나오듯이 강력한 힘으로 물살을 일으키며 세차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차게 흘러나오는 물줄기가 처음에는 작은 시내였다가 점점 깊고 넓은 강으로 발전하면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천사가 줄자를 딱 들고 생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measure, 청량하기 시작하는데 1000척, 약 550m쯤 흘렀을 때 한 번씩 해서 네 번을 하는데 처음에는 사람 발목 정도의 깊이였다가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무릎,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나중에는 깊이가 너무 깊어서 헤엄칠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은 강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근처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소스가 아무데도 없는 광야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천사는 너무 깊어서 에스겔을 삼킬 듯이 커져버린 강 속에서 에스겔을 건져내서 강가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흘러나온 강줄기가 어떻게 주변 환경을 변화시켰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7절 읽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여기서 나무가 심히 많더라는 말은 단순히 양적으로 많더라는 뜻일 뿐 아니라 질적으로 대단히 풍성했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많은데 잎과 열매가 굉장히 풍성했고 줄지어 서서, 이것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쫙 줄지어서 이 강줄기를 타고 나무가 싹 쓰는 거예요. 사실 이 강줄기가 흘러가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해에 이르는 유다 광야 같은 곳인데

이 여기서는 이럴 일이 없는 곳이, 이 메마른 광야가 사방에 이런 과실나물들이 핀 곳으로 된 유일한 이유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줄기 때문입니다. 12절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나무의 잎이 시들지 않고 실과가 끊이지 않게 새 열매를 매 달마다 맺는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과일나무가 매달 사시사철 비오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과실을 맺을 수 있다면 그 과수원의 소유자는 떼부자가 되겠지. 그런데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기적이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이에요. 드디어 이 비전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8절 갑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서 바다는 요단강 물이 흘러드는 사해를 말하는데, 사해는 문자 그대로 Dead Sea,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바다의 염분이 4%에서 5%인데 사해는 그것의 6배인 25%의 염분이거든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런 죽음의 바다도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줄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생물이 살 수 없던 그 바다의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강이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지역까지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 다음 그림이, 그 바닷속에 살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생명체가를 만드셨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바다를 만드셨고, 10절에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라고 했어요. 어부가 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곳에서 오래 거주하는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삭막한 광야에 왜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먹을 게 있으니까 모이는 거죠. 과실이 있고 고기가 있으니까 거대한 공동체가 될 거라는 뜻입니다. 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 때문에. 이 환상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너무나 놀라운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때 임하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 물이 점점 수위가 깊어졌다고 했죠.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큰 강으로 발전했는데, 물의 수위가 점점 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점점 커져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이 물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어.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고 번성한다는 뜻이. 이 7절에 보니까 생명수가 흘러가면서 그 강 주변으로 나무가 심이 많았다고 했죠.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기가 심이 많았다고 했죠. 그것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흘러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작은 미약한데요, 한번 복음이 들어가서 터지기 시작하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성장, 인생이 변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과실나무에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사람 성격 안 바뀐다고 하지만 저는 예수 믿으면 성격도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병든 인격이 건강한 인격으로 바뀌고, 강팍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변하고, 더러운 생각이 깨끗한 생각으로 변할 것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사람을 치료하고 죽은 것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물이 흘러들어 바다의 물이 구절해 보니까 되살아나리라, make fresh again, 다시 한번 프레쉬하게 만들 것이다. 여기서 쓰인 말이 히브리어 라파예요.

치유한다. 뭘 치료해요? 우리의 몸을 병든 걸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이 병든 것을 치료할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여러분의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이 낫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치유는, 이 라파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합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이 생명수를 마실 때 진노의 자녀들이 사랑의 자녀들이 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죠. 복음을 거절하면은 영적으로 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운명과 자녀의 운명과 가정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복음의 발원지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쏘아줄 수도 있는데 굳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아무리 욕을 먹고 있어도 저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세상의 도시들은 큰 강줄기를 끼고 세워졌죠. 중국의 황하 문명은 양쯔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워졌지만 이 예루살렘은 큰 강이 없어요. 물이 흘러나올 데가 없어요. 오직 성전뿐이었어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지만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을 살리는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힘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의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바뀔 것입니다. 이 물이 생수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찔끔찔끔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모두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생수의 강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성전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변 모든 지역으로 흘러 넘쳤어요. 교회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이 은혜를 국경을 넘어서, 남녀노소를 넘어서 유대인 헬라인 차별하지 않고 모든 열방과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이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 생수의 물줄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자꾸 따라가라 그러시잖아요. 이걸 지켜봐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음의 물줄기를 계속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것을 우리는 전도의 하트, 선교의 하트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면서 동시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양육 받은 다음에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전통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로 오도록 초청한다면 미셔널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파송됩니다. 학교, 직장, 카페, 지역사회, 온라인 공간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전통교회는 얼마나 교회 열심히 출석하느냐, 교회 안에서 뭘 하느냐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과연 뭘 하느냐,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떤 빛과 소금으로 증인으로 삼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 이상으로 미셔널 교회는 일상 속의 제자도, 직업적인 소명, 가정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중의 삶이 주일의 예배만큼 중요한 거예요. 전통교회

교회가 선교사는 해외에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미셔널 처치는 모든 성도를 자신들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파송된 선교사로 봅니다. 미셔널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가 보다 우리 동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는 거지. 복음을 가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가난하고 못 살던 조선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은 했지만 양반들이 묻어버렸던 그 언어를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부활시켜서 글을 못 읽던 70%가 넘는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글을 읽게 되었어요. 천대받던 여인들, 백정들, 상인계급들이 전부 다 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미션스쿨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을 통해서 의료가 좋아졌고 생각이 깨치게 되었어요. 생활 습관이 변했어요. 음주, 도박, 축첩 같은 일들이 크리스천들이 다 중단시켰어요.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하던 게으르던 사람들도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습관이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번져나간 거죠. 교회를 통해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복음이 전해진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잘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정말 복음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처럼 그 이전에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등한시하게 된 까닭이 큽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서울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잘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축을 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도심 한가운데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바꿔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은 뭐하는 땅이라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흠뻑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으로 흘려보내죠. 세상에게 다가가려 하다가 세속화되어 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지 않으면 세상과 접촉할 때 세상에 거꾸로 정도 당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세상과 차별화된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야 돼요. 은혜는 쥐어짜는 게 아니라 흘러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간판도 걸지 못하고 새빵살이 하던 17년 동안 그랬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고 곳곳에서 둘러앉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은혜의 힘으로 할 거야. 그렇게 될 때 약속의 땅은 참으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도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살고 싶지 않아요. 초가삼간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인데 왜? 우리의 예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 때문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사람도 에스겔이 살아났듯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향기로 쌓아올린 이 거룩한 공간이 주는 힘이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한국교회 민족복음화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으로 흘러나가는 선교 한국의 야성이 다시 이곳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물이 큰 강이 되고 거대한 바다를 바꾼다.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이 점점 큰 강이 되고 수많은 과일나무가 세워지고 죽은 바다가 바뀔 것이다. 그 말은 죽어가는 나라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0: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곳이에요. 거룩한 꿈을 꾸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애가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주식이 대박 나가지고 큰 아파트 옮기는 거죠? 그거는 꿈이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생기는 꿈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이 변하는 꿈이에요. 교회는 이 복음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지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송파 지역이 복음화되고 서울이 복음화되고 이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아시아로 이 붕의 불길이 번져나가고 세계 복음화의 불길이 다시 일으켜 올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시작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아름다운 교회 박기묵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크게 축복하시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부도, 지혜와 지식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고 있사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기둥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오니 우리나라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하시어 다음 세대에도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 지식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프랑스에는 유명한 삶은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이 요리는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시작하는데요. 손님이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 채 냄비에 넣고 조리를 시작합니다.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펄쩍 튀어나오기 때문에 맨 처음 냄비 속에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부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따뜻한 물이 아주 기분 좋은 듯이 가만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매우 약한 불로 물을 데우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신이 삶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죽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나 통일신라가 멸망한 건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전이 사라짐으로써 서로 단결하지 못하고 목적과 목표의식이 없었습니다.

써져 그냥 내부에서 저절로 무너졌던 건데요. 이렇게 평안할 때 넘어지는 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함만을 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끊임없이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들 하시오. 극동방송 틀어부러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개봉

약 100년 전 애굽에서는 3000년 된 고분이 발굴됐습니다. 그 안에서는 미라가 나왔고 그 옆으로 꽃병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이 꽃병은 런던의 대형 박물관으로 보내던 중 누군가의 실수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꽃병 바닥에서 몇 개의 완두가 발견됐습니다. 그 완두는 너무 오래됐기에 겉이 쭈글쭈글하고 차돌처럼 딱딱한 상태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완두를 연구 검토한 뒤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딱 30일 뒤 새파란 싹이 돋아났습니다. 3000년간 침묵을 지킨 생명이 잠에서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진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아멘.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근심은 두려움 때문에 생깁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을 현실처럼 보이는 거짓 증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지키신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아직 자각하지 못했을지라도 존재하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일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러니 근심,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과 소망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도 그분의 약속을 당신의 현실로 바꾸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말을 들으면 99%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원래 의도했던 바는 1%의 영감이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99%의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겠죠. 이 1%의 영감이 99%의 노력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목적이 있으면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친히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비전이 이뤄질 확률에 대해 따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100%가 되고 99%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시면 0%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비전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요즘 다시 열심히 부르고 듣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영원한 꿈꾸는 목사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셨던 분이죠. 고 김중건 목사님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살아생전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많은 고백 또 많은 말씀 중에 이런 소원이 있으셨대요. 내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거, 내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소. 의식이 없는 순간에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는 목사님의 고백. 네,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죽음 앞에서 제대로 증명되는 거겠죠? 죽음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대답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믿음의 청년들의 고백 함께 하셨지요? 함께 외치셨나요? 결국 이 질문의 대답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일 겁니다. 이 소식이 우리 삶의 기쁜 소식이 되길, 샬롬의 소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서울 카펠라 합창단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보영의 음성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편 59편 9절에서 11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돋게 하시리이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옹기장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트루바의 축복한 오라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이유 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반사해내는 기쁘고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찬양 들려드리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욱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33절을 본문으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자 복습을 해보면 먼저 한번 다시 합니다. 성령의 계시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계시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기획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진행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신 우리는 순종만 해서 이루어진 역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크게 같이 합시다. 성도는 성령의 계시에 민감해야 성도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모임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늘 사모하고 성령을 늘 의지하고 성령을 늘 우리는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을 할 때도 성령께서 지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내 영혼을 성령께서 연주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여러분 몸과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또 여러분 자신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생각 여러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께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 막 주시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드리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가끔 이렇게 만지실 때가 있죠. 그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겸손하게 주의 종을 영접하는 이 가정에 성령을 허락하셨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영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우리도 내 자신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뭐 얼마나 높고 얼마나 낮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다 거기서 거기죠. 다 거기서 많이 배웠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주장해요.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겠냐.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자. 오늘 여러분이 형편이 어떻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병 들었든 병이 안 들었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을 모시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겸손할 때에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3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사모하는 것은요, 뭐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허겁지겁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뭐하고? 준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갓난아이 젖을 뭐하듯이? 사모하듯이. 우리는 뭐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자, 오늘 네 번째 할 차례인데요. 네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 뭐를 경청하여 들었다고요? 자, 우리 44절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 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겁니다. 누가 먹느냐? 건강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 밥맛이 없어. 자꾸 딴 생각만 해.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보이고 맛있게 보이고 근데 아무에게나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말씀이 들려지느냐? 택한 자에게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복 받았네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안 들려. 그냥 앉아는 있는데 해외여행에 나가 있고 앉아는 있는데 직장에 가 있고 앉아는 있는데 시험치고 있고 온갖 잡다한 것으로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 자꾸 해외여행 나가고 자꾸 직장 가고 자꾸 어디로 다니면 안 돼요. 오직 뭐에 집중하자?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지는 것이 복이다.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듣고 봄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엉뚱한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안 돼요. 그리고 자꾸 힘들어도 앉아서 들어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다른 방법 찾고 힘들다고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은요 건강도 망가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그랬는데 이 고리가 깨지면요 나중에는 다른 것도 다 망가져요. 몸도 더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 어렵더라도 지금 열심히 내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몸이 연약할수록 영적으로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열심을 내자. 그래야 우리는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건데니라.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곧 이때라. 한번 따라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귀 있는 자는 교회가 하신 말씀을,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한번 같이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화합이 있는 곳에, 자, 성령은 분열한 곳에 절대 임하지 않아요. 싸우고 다투는 곳에는 임하지 않아요. 고린도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아직도 다툼이 있다오니 너희가 육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육신에 이런 성령을 생각하지 않아요. 육은 육이에요. 육은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은 영의 사람이 받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다툼이 있다오니 육에 속한 자로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화합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8절. 자,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베드로가 들어오죠. 반대로 로마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우리는 지배국가인데 저 식민지 국가의 어부랑 같이 상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화합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합이요. 또 로마인과 유대인의 화합이요. 맞죠? 또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화합이요. 어부와 로마 장교의 화합이요. 온 우리가 함께 화합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구성원들이 보니까 헤롯의 첫동생 마안나도 있고, 바울도 있고, 사울도 있고, 귀족도 있고, 천민도 있고, 그죠? 그죠? 요정도 있고, 이런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 될 때 성령이 임해요. 아, 나는 특별해. 아,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랑 같이 어울려.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은요, 절대 성령 받기를 생각지도 마세요. 성령 받으려면은요, 낮아져야 돼요. 물은 낮은 곳으로 임한 것처럼 성령님도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성령님도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자꾸 담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너랑 달라. 나는 특별해. 이런 사람은 나는 기도 많이 해. 영적인 교만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왜? 은사가 많아가지고. 뭐가 많아가지고? 은사가 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수준 낮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 정도 가지고 뭐. 아, 이거 방언도 못하는 주제에. 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교만은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싫어함 받는지도 모르고 살아가. 여러분,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랑도 화합할 수 있는 교회는요, 그 누구도 소외됨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려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또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절대 상처받아서는 안 되고,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주님도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섬깁시다. 저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한 곳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화목회하는 직책을 주셨대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회하는 직책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때에 여러분 절대 담 쌓는 자 되지 마세요. 알았죠? 자꾸 성 긋는 자 되지 마세요. 그냥 물처럼 동화될 수 있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물은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아, 잘 섞인다 그래요, 빨리. 물 잘 섞여요, 안 섞여요? 잘 섞이죠? 아, 뭐든지 흔들어도 이렇게 잘 섞이잖아요. 색깔도 착 바뀌고, 그죠? 다 뭐든지. 바다가 왜 바다라고 그랬죠? 다 바다.

받아. 그죠? 물은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나 될 때에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바다처럼 놀라운 역사, 평안함을 주고 또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바다의 물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도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화목하는 것이.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뭐한 것이 있으면? 보란 것이 있으면 이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와라? 화해하고 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경건한 삶. 자,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에게 왜 성령께서 임하셨고 왜 천사가 와서 지시했을까? 이 고넬료에게서는요,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모든 설교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 4절, 또 31절, 2절 보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경건한 삶이 있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러우면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영의 사람 됩시다. 육에 속한 사람 되지 마세요. 육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방 천국 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라요. 하루하루가 그냥 날아가듯이 빠르잖아요. 옛날에는 소풍날이 기다려졌거든요. 일주일 전에 잠도 못 자고 아유 빨리 오고 싶다. 그날이 빨리 와요, 하나요? 잘 안 오더라고. 근데 지금은요, 소풍날 안 기다려. 언제 소풍날 돼버려. 요즘 여러분도 그러죠? 요즘에 정신없어요. 정신없이 가요. 이러다 보면은 우리도 누구 앞에 설까요? 하나님 앞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럼 먼저 간 사람이 형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형님들한테 맨날 그래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다섯째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평생 형님으로 모시는데 내가 먼저 가면은, 저는 천국이 너무 궁금해요. 천국에 가면은 먹는 데는데 화장실 안 간다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먹긴 먹는 데는데, 그죠? 열두 가지 실과가 한 나무에서 열두 개의 달마다 새로운 실과가 맺는다고 그러는데, 그죠? 영의 세계 어떨까? 너무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은 후피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죄를 범하면 성령이 근심하여 떠나가십니다. 남의 말하면 성령이 근심하여 떠나가십니다. 우리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부터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꼭 필요한 게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자기를 빤 자, 예수의 피로 거룩한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인도 계시록 14장에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순종하는 자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건이 뭘까요? 경건. 저희는 장로교 합동식에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생활하고 있죠? 예, 우리는 성령론을, 칼빈의 성령론을 배워요. 칼빈의 성령. 근데 칼빈의 성령론을 쓰질 않았어요. 뭐 구원론, 뭐 신론 다 썼는데 성령론이 없어요. 성령론은 어디가 강하냐면 알미니우스나 웨슬리안 쪽이 강해요.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쪽이 더 강하죠. 칼빈주의에서는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성령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칼빈은 성령론을 쓰지 않았어요. 기독론 안에 약간 성령론을 집어넣었어요. 기독교 강의를 보면 기독론 안에 성령에 대해서 잠깐 집어넣는데 성령 충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성령 충만이래요. 성령 받으면 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목소리 커진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란 내 삶이 조금이라도 변질, 변화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변질은 나쁜 쪽으로 되는 걸 변질이라고 그러죠. 변화는 뭐예요? 좋은 쪽으로 그냥.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여러분 자꾸 변화돼야 돼요. 성령으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뭐 한다는 뜻인다고요?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여기서 다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을 이 고넬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칼빈은 두 글자로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뭐랬다고요? 경건. 경건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다. 그럼 경건은 뭐냐? 경건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다. 오늘 그가 경건하여 말씀을 읽으며 또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살자고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합니다. 성령의 기차는 말씀의 레일과 기도의 레일을 타고 우리 삶 가운데 뚜뚜하고 임하신다. 성령의 기차는요, 두 가지 레일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말씀의 레일, 하나는 기도의 레일. 그렇게 기도만 해. 기도만 하면은요, 신비주의에 빠져. 기도만 해도요, 마귀가 역사해요. 더 역사해요. 막 눈에 보여지고 막 난리를 쳐요. 알았죠? 그러면 기도만 해도 안 돼요. 그냥 말씀만 읽어. 기도는 안 하고. 그러면 바리새주의, 외식주의, 형식주의. 이런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두 개를 갖다가 같이 해야 돼요. 하나도 치우치면 안 돼. 하나가 꺾어져도 안 돼. 하나가 끊어져도 안 돼. 하나가 휘어져도 안 돼. 기차가 오다가 탈선해요. 똑같아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아주 뜨거울 때 기차 사고 많이 나죠. 왜 나냐면 레일이 뭐 해가지고? 휘어져가지고. 기차가 탈선하죠.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되죠. 그처럼 그래서 옛날에 기차가 탁탁탁탁 탁탁탁 소리 나죠? 왜 소리 나는지 알아요? 알려줄까요? 다 알 텐데. 레일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놔요, 이만큼씩. 왜 끊어놓을까요? 여름에는 뭐하라고? 늘어나고. 겨울에는 뭐하라고? 늘어나고. 만약에 딱 붙여놓으면요, 엿가락처럼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나갈 때 기차가 무슨 소리 날까요? 탁탁탁탁. 기차는? 탁탁탁. 그래서 칙칙폭폭이 나온 줄로 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정확하게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완과 수축작용을 하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라인을 깔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치우치면은 신비주의에 빠진다고요. 이상한 쪽으로 빠지지 말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쪽으로 빠지 말고. 그럼 말씀만 또 강조하면 또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40일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이기신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대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해마포 옷은 성대 옳은 행실, 경건. 우리 해마포 옷을 입어야 돼.

0: 요 성도의 옳은 행실, 오늘 우리가 구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님 만난 것처럼 우리도 31절에 보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구제는 뭐를 말하냐면은 구제는 뭐를 말할까요? 구제는 행함을 말하죠. 자, 30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나 때문이에요. 내가 성도답게 살지 못해서, 내가 목사답게 살지 못해서, 내가 목사답게 살지 못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고, 우리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신하고 주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경건이라는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헤마포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헤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가 상달됐다. 10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으시고 구제도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읽어봐요. 31절을 보니까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라데 고넬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기도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기도와 뭐예요? 구제가 하나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삶이 바뀌어져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읍시다. 그렇죠? 마귀가 꼭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게 만들어요? 절게 만들어요. 마귀도 할 일을 많이 잘하더라고, 그냥. 그죠? 이 말씀만 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만 들으면 저 사람 변화될 것 같다. 그러면 꼭 그 시간에 아기가 울어. 그러면 그 시간에 어디 갔다 올까요? 밖에 나가서 기저귀 갈고 오더라고. 아, 이 말씀만 들으면 살 것 같은데. 끝까지 안 들어. 그 말씀 딱 끝나니까 싹 들어앉더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셔야지 듣는 거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고 화합해야 된다. 영혼을 사랑하고 화합합시다.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2-222번, 광주 세임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